세상의 성공과 재물, 명예는 결국 이 땅에 남겨지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긴 모든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열매로 남을 겁니다. 그러기에 매일의 선택 속에서 이 일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지를 먼저 물어보고요. 가정과 직장, 또 내가 섬기는 공동체, 교회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주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는 쉽게 잊힐 수 있는 작은 사랑과 희생이라도요. 그리스도를 위해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짧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낸 하루하루는 영원 속에서 가장 빛나는 흔적으로 남게 될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영원히 남을 것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뜰한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대환 씨 앨범에는 찬양이었어요. 호산나 싱어즈의 시편 19편 내입술의 말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계속 입가에 맴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직원들과 함께 또 말씀을 보는데 시편 말씀을 요즘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19편 마지막 절에 또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 뜰한 가족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구나. 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그렇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깨끗하고 또 주님께 드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입술의 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네, 들어오셔서 반갑게 또 인사 나눠주고 계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문자로 여러분들 초대 같이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반갑게 또 초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체성 선포 캘린더 15일자 외칩니다라고 하시면서요. 2667번님 보내주셨어요. 와, 오늘도 정체성 선포 캘린더 보시고 선포하셨네요. 오늘의 정체성 선포 캘린더는요. 네, 이 말씀이네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의 모든 만남에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아멘. 오늘은 그런 향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와, 모든 만남에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힘차게 외쳐봅니다. 라고요. 2667번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향기라는 두 글자로 같이 한번 출첵을 남겨보도록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향기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향기라는 두 글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6181번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곡도 네,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4540번님, 와, 오늘 일찍 들어오셨는데요. 출근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1595번님, 1년에 4분의 3 가까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피디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영원히 남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출석합니다. 라고요. 주 앞에 연락될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영원한 것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죠? 네. 8151번님께서도요, 샬롬입니다. 라고요. 인사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향기로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향기로운 또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라는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온기의 장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먼저 함께 나누죠.

아멘. 달빛 마을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었습니다. 6181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어요. 네. 1416번님께서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향기로 들어오셨습니다. 아, 달콤한 향기가 나네요. 5107번님은 전파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파 선교사로 가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5107번님. 네, 가족이 되셨어요. 저희 극동방송은 아시죠? 네, 상업 광고 없이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가능한 이유가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랑과 기도, 그리고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그 전파 선교사로 저희 방송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시간 또 방송을 들으시고 5107번님처럼요. 전파 선교사 가족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힘이 되네요. 4400번님, 할렐루야, 영원히 주 찬양 하셨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지금 울산 가면서요,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울산 가는 길에 또 포항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가고 계시는데요. 네. 오고 가는 길늘 안전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또 전해주고 계시는 귀한 우리 4400번님 축복하고요.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507번님도 늘 감사합니다라고요. 인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향기라는 두 글자로 출첵 같이 받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으로 향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667번님 향기하셨어요. 샤론의 꽃 예수 찬양 신청합니다고 보내주셨는데 이 찬양 구현모 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아 샤론의 꽃 예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기라는 두 글자로도 줄책 지금 보내주세요.

돌발 성경 퀴즈. 돌발 성경 퀴즈 준비했어요. 말씀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오프닝부터 말씀드리신 분들은 아, 정 PD가 이 문제를 내렸는가 보다. 네, 아시겠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땡땡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무엇일까요? 마음의 땡땡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들어가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땡땡이고요. 여기 들어갈 두 글자 초성 힌트를 드릴게요. 초성 힌트는요, 미음과 시옷입니다. 미음과 시옷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마음의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왜 말씀을 우리가 그거 한다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거 한다고 하죠. 큐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두 글자입니다. 미음과 시옷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미음, 시옷.

육아는 81번님, 8251번님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7012번님도요. 이것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음과 시옷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595번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침 큐티 이거 늘 쉽지 않은 하루의 미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 말씀을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담으시고요.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전파상 앨범에는 찬양 준비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 들으시면서 빈칸 두 글자 미음과 시옷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030번이에요.

0: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마음 전파상 찬양이었습니다. 맞아요. 마음 전파상에는 자두 사모님이 계시죠? 네, 가수 자두. 그리고 피아니스트 오화평님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두목 사모님의 음성은 참 독특해요 라고 했는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매력 있는 목소리죠? 네. 퀴즈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세요. 역대상 말씀 땡땡 중이랍니다. 아멘 하시면서요. 2312번 님도 잘 맞춰주셨어요.
1: 내 영혼이
0: 퀴즈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10편, 19편, 14절 말씀이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땡땡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미음과 시옷 두 글자로 시작되는 네, 두 글자 무엇일까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땡땡이라는 찬양이에요. 정답이 들어가 있는 단어라서요. 아침 땡땡,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세요.

0: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 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돌발 성경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오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정답은 마음의 묵상이 정답이었어요. 묵상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다릅니다. 우리 뜰한 가족들은. 오늘 또 오랜만에 들어와 주신 분들도 많이들 계시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두 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6653번님 그리고 5756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793번님은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전파 선교사 신청하고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드디어 오늘은 점점점 묵상일까요? 말까요? 하셨는데 묵상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와 주신 우리 5793번님도 환영하고요.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와, 이 사진이 일몰일까요? 너무 예쁘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7012번님께서요, 피디님 오늘 새벽 때 말씀이 시편 121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씀에 든든하고요, 또 감사함의 마음으로 하루에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한국인의 워십 앨범에 있는 찬양 함께 나눕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한국인의 워십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함께 나눴습니다. 아멘. 우리 8151번님 보내주셨고요. 8681번님 주말 부부로 독박 육아 중인 4살 워킹맘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말안 듣는 딸에게 버럭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고는요. 직장 가는 길에 죄책감에 눈물을 지으며 반성 중이에요. 아, 태어난 지 고작 4년도 안된 아이를 14살 대하듯 하는 이 부족한 제가 참 못나 보입니다. 극동방송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 다잡아 봅니다. 우리 포항 땅에 있는 모든 육아맘, 워킹맘들 응원해 봅니다. 이런 날 힘이 되는 찬양 부탁드려 볼게요.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 준비했어요. 우리 자녀도 꽃이죠. 너무 사랑스러운 꽃입니다. 그래서 다녀오면은 마음껏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너는 꽃이야.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 줄게 라고요. 우리 8681번님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너는 꽃이야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저는 10시 2부 사송가의 교실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10시에 만나요.

0: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테로는 풍만한 인체를 과장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12살의 모나리자입니다. 보테로가 그린 12살의 모나리자는 볼이 터질 듯이 부풀러 올랐고 몸집도 매우 큽니다. 12살의 모나리자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욕구를 마음껏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탐식을 미식으로 포장해서 욕구 충족을 미학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에바구르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인간을 무질서와 타락으로 이끄는 첫 번째 악한 생각이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식보다 절제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어떻게 90세 된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을 이루신다.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 그랬습니다. 이삭이란 뜻은 웃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래서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웃게 하신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웃음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면서 이제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큰 깊이 근심되었다 그랬습니다. 저 어린 아들을 쫓아내면 저 아들이 어떻게 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근심을 아시고 내 아이나 여종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해서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나가게 했습니다. 하갈이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했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했습니다.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대 내가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가서 마주앉아 방성대곡했다. 큰 소리를 울다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하갈아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서 그 아이에게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커서 광야에서 활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6장에 이제 하갈이 그 누구죠? 네. 사라에게 쫓겨났을 때에 그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갈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거기서 부엘라 헤로에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여러분 오늘 그 하갈 그 눈물의 기도 이스마엘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부엘라 헤로이 그 약속을 기억하사 하갈의 앞에서 샘을 터지게 하시고 그 눈을 밝히심에 거기서부터 물을 마시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한 민족을 나중에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오늘도 하갈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엘라 헤로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또 사라 90세 이삭을 낳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릉 양문교회 010-2582-45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3: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2: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3: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2: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3: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고!
2: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3: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2: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오.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3: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2: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3: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송가
1: 교실.
0: 네, 사랑의 테라 매주 화요일 2부 시간 찬송가 교실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보컬 강사이신 포항침례교회 김철한 집사님, 그리고 포항 제2교회 이혜영 집사님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0: 두 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와, 이혜영 집사님 저희 오랜만에 또 방송 출연해 주셨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혼자 오지 않으셨죠?
2: 예예. 예.
0: 네, 한 세 예. 분이서 같이
2: 네, 맞습니다.
0: 출연을
2: 네.
0: 하셨죠.
2: 네. 네.
0: 오늘은 이렇게 처음 이렇게 혼자 나오셨는데 더 많이 긴장이 되시나요?
2: 아무래도 그렇죠.
0: 네. 우리 옆에 김철한 집사님께서 계시니까
2: 네.
0: 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2: 네.
0: 네. 어떻게 평소에 이렇게 찬양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2: 네, 뭐 성가대도 서고 찬양단도 서고 하니까
0: 네.
2: 많이 배우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네.
0: 성가대도 하시고 또 찬양하는 그 사역 자리에 늘 또 같이 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또 많이 부르고 계신다라는. 소프라노 맡고 계세요?
2: 아닙니다. 저는 엘토입니다.
0: 엘토.
2: 네네.
0: 어머, 목소리는 굉장히 소프라노 느낌이신데.
3: 네. 저 소프라노예요.
0: 아, 소프라노예요?
3: 소프라노인데 알토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0: 아, 네.
3: 노래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0: 네네.
3: 제2교회 분들 지금 그룹으로 보컬 배우고 있죠.
0: 네네.
3: 좋은 분들입니다.
0: 그래요.
3: 근데 알토가 아니더라고요. 가르쳐 보니까.
0: 아, 그래요. 근데 네. 그런 경우가 있었죠. 권민희 집사님도 알토인 줄 아는데 네. 가르쳐 보니까 소프라노였다고?
3: 네, 네. 권 집사님은 어제는 B플랫까지 나더라고요. 되게 높게 나더라고요.
0: 와.
3: 여튼 자기가 어떤 악기인지 공부하는 거 한번 되게 재밌습니다.
0: 네네, 그러네요.
3: PD님은 모르잖아요, 그까는.
0: 모르죠.
3: 내가 네, 몇 조인지 소프라노인지 이거 PD님 래퍼인가?
0: 아, 저도 가겠습니다.
3: 아니야, 워낙 얘기 안 해.
0: 아니, 근데 저도 알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어디까지 네. 가능하고.
3: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네, 베이스에 있지 않아야 되는데 베이스에 계신 분이 있고
0: 네네.
3: 그분 가르쳐 그런 분들을 가르쳐 보면 테너거든요.
0: 네네.
3: 또 테너에 있는데

0: 이상하게 베이스이신 분들도 있어요. 막 그때 막 나누다 보면은 이제 지휘자가 테스트 제대로 못하고 이제 안 추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 회영 집사님도 소프라노예요. 하이엠이 잘 나는 편이에요.
1: 아, 그래요? 어머, 눈이 지그시 감으시네요.
0: 잘 모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1: 아니, 그리고 레슨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저희 한 4개월 정도, 예, 그룹으로는, 예.
1: 그룹으로.
0: 잘 늘고 있습니다.
1: 아유, 오늘 또 같이 또 사냥 불러볼 텐데, 기대가 됩니다.
0: 그리고 서울말을 완벽히 구사하시네.
1: 그때 오셨을 때도 서울말에.
0: 좀 배워야 됩니다. 오늘은 네, 사투리 교실 해보면 되죠. 아무것도
1: 그럼요.
0: 모를걸요, 제가
1: 그래도 포항 사신 지좀 되지 않으셨어요?
2: 네, 한 13년 넘었어요. 예.
1: 그러면 어느 정도 사투리는 아실 것 같은데.
2: 그럼요. 의미는
1: 알죠?
2: 알죠.
0: 그래요.
2: 예, 근데 정말 토속적인 말씀은 모를 거예요.
1: 이때가 한번 좀 오리지널 한번 보여주세요.
0: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1: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우리 4540번님도 집사님들 주님 안에서 샬롬입니다라고 들어와 주셨어요. 오늘도 화기애애하고 참 좋습니다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와, 산송가의 교실입니다라고 1595번님도 보내주셨고요. 은혜와 즐거움의 시간 육아나 82번님께서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요. 궁금합니다.
0: 네.
1: 지금 오늘 준비하신 찬송가는 몇 장일까요?
0: 지난주하고 이어가지고 우리가 추석 때나 이럴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주제로 오늘은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이라고
1: 와.
0: 네, 합니다.
1: 에덴의 동산처럼.
0: 잘 모르실 거예요.
1: 근데 저는요, 지난주에 어느 사모님을 통해서 이 곡을 알게 됐어요.
0: 그래요.
1: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교실에서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라고 집사님께 한번 얘기해야지 했는데 오늘 이 곡을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0: 하나님 인도하심.
1: 와, 소름 돋았습니다.
0: 아우.
1: 오늘이 557장이잖아요.
0: 네네.
1: 에덴의 동산처럼. 저희가 매주 금요일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고 계시는 포항 동일교회 임서미 사모님의
0: 네.
1: 언니라고 합니다.
0: 오호.
1: 언니분이 우리가 오늘 소개해드릴 임순미 작곡가시죠?
0: 임순미, 예.
1: 네, 임순미
0: 자료가
1: 작곡가.
0: 안 나와 있어가지고,
1: 그래서 여쭤봤어요.
0: 예.
1: 여쭤보니까
0: 임순미.
1: 우리 임순미 선생님께서 59년생이라고 합니다. 59년생이고 영대 작곡가.
0: 오,
1: 영대 작곡가.
0: 선배님이시네.
1: 그리고 계대대학원 합창지휘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현재는 대구 동신교회
0: 오호.
1: 치무권사님이시라고 하네요. 와, 가까이에 계세요.
0: 그러게요.
1: 이럴 줄 알았으면 직접 좀
0: 그러게요. 오셔도 좋을
1: 이곳에
0: 뻔했네.
1: 모시고 저희가 한번 좀 불러보는 건데,
0: 잘해야 되겠네, 오늘.
1: 다음에 저희가 한번 좀 기회가 되면은
0: 네네.
1: 우리 임순미 선생님 모시고 함께 좀 불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뭐 사위가 다 목사님이라고 하네요.
0: 오.
1: 목회자 집안입니다. 와, 대단하죠.
2: 부럽습니다. 네.
1: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찬송가 임순미 작곡가 우리 선생님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그래도 우리 준비하신 또 자료가 있으시잖아요. 한번 좀
0: 작사하신 분은 이무경 목사님이시고요. 수원 새생명교회 시무하시다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목회의 어려움 속에서 늘 채워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사하였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오늘은 이무경 목사님께서 작사했고 우리 임순미 지금 권사님이십니다.
0: 네.
1: 작곡하신 찬송가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이 찬양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요. 또, 와, 이 곡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좀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처음 또 들어보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봅니다. 같이 배워볼게요. 라고요.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0: 아멘. 찬송가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좀 밝은 찬양인 것 같아요.
1: 네, 국악풍이고 밝게 부르시면 됩니다. 기분 좋게.
0: 좋습니다. 그때 임서미 사모님께 제가 듣기로는 이 곡을 교회에서는 약간 5월 가정의 달
1: 그렇죠.
0: 때 많이 좀 부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주제가 가정입니다, 이거는.
0: 네네. 그래서 가정의 그 달에 5월도 좋고요. 또 저희가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또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좀 불러보시면은 굉장히 또 따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1: 그냥 이상적인 얘기인데 그 가정 예배 드리실 때
0: 네네.
1: 교회에서 그거 다 자료 주시잖아요. 요즘에
0: 그렇죠.
1: 그때 교회에서 가르쳐 주신 뭐 사찰의 봄바람 말고 이런 곡이나 지난주 곡 같은 거 국악풍인데 뭐 몇 번 리더자가 연습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네 맞습니다. 가정을 주제로 한 찬송가이고요. 이 찬양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좀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아마 이 곡이 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6182번님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국악풍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4540번님도 처음 듣는 찬양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화요일 보내세요. 에덴 동산처럼 보내주셨습니다. 1595번님도 후렴 끝소절만 입력이 되어 있네요. 거의 모른다고 봐야죠. 끝소절은 또 기억을 하시나 봐요, 이분을.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파이팅입니다라고 응원해 주셨거든요. 네, 2893번님이신데 왠지 저의 느낌으로는 우리 이혜문 집사님과 관련이 좀 되어 있는 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2: 네, 배우자입니다.
0: 배우자?
2: 네. 예.
0: 남편분이시네요.
2: 네네.
0: 와.
2: 감사합니다.
0: 와, 방송을 한번 남편에게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2: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보.
1: 굉장히 어색하네요.
0: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남편분,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1: 그러게, 우리 집사람 한 번도 문자 안 보내. 베트남이 있어가지고.
0: 베트남에 있어서
1: 베트남에서도 나 사랑해서도 듣는데
0: 들을 수 있죠. 앱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한번 알려주세요.
1: 얘기하자면 안 하는 게 낫지.
0: 여기까지 뭐. 네 여기까지 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1072번님도 할렐루야 오늘은 산 속에서 전봇대 타다가 잠시 쉬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정지훈님이신데. 아시나요? 왜 산속에서 전봇대를
1: 네, 하시는 일이 이런 거 뭐
0: 전신주 네. 이런 거
1: 그 뭐지 캡스 같은 거
0: 네네.
1: 그걸걸요?
0: 아 그러시군요.
1: 팀장, 예, 팀장님이시런 걸로 알고
0: 네네.
1: 있는데.
0: 아유
1: 그런 일 하시니까 맨날 이렇게

0: 왔다 갔다도 많이 하셔야 되고.
1: 네, 출장도 많이
0: 예.
1: 다니시고, 그죠? 아유, 근데 이렇게 또 산속에서 또 방송을 또 듣고 계세요.
0: 요새 앱으로 다 들으니까, 그죠?
1: 그러니까요.
0: 스마트폰님만 있으면.
1: 베트남 가능합니다. 네.
0: 예.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강하게.
1: 강하게는 하긴
0: 문자를
1: 살살.
0: 보내든지. 이제는 막 강하게 이렇게 요 정도.
1: 네,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아, 산속에서 듣는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0: 전봇대 타다가도 듣는데.
1: 자, 오늘 에덴의 동산처럼 557장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먼저 저희가 이 가사가 있잖아. 1, 2, 3절이
0: 네.
1: 있습니다. 네, 어떤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절한절 저희 천천히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형 집사님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실까요?
2: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0: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드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1: 아침의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어우, 집사님 목소리 좋다, 그죠?
1: 너무 좋으세요. 역시 서울?
0: 서울말 가능자시고
1: 네네.
0: 부럽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니, 1072번님. 베트남 다낭 나트랑 푸꾸옥 앱 청취
0: 아,
1: 다
0: 저분 나트랑 그분
1: 가능합니다.
0: 나오셨네 또.
1: 네, 다 가능하다고
0: 저희
1: 이제.
0: 집사 하노이 있어요. 하노이 안 되는가 봐요.
1: 아, 될걸요?
0: 되겠죠?
1: 자, 9029번님께서도요, 지금 다들 갑자기 나트랑 얘기에 귀가 번쩍했습니다. 또 가고 싶네요. 오늘도 찬양 참 좋습니다. 배울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4540번님도 아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러면 에덴의 동산처럼 좀 천천히 좀 불러보면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발성
1: 시작
0: 연습
1: 전에
0: 할까요?
1: 발성해야죠. 네.
0: 우리 오늘은 도미 레파미 솔파레도 3도 움직이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 발음으로 시작.
1: 아.

0: 어둡게 말고 조금 더 밝게 이번에 위로 갑니다. 피아노 소리 조금 크게 해주시겠어요? 시작. 호흡 깊게 마시고 배임 딱 줄고 시작. 같이 해보세요. 마지막 시작. 까지 나거든요.
1: 와, 진짜 높죠 오늘이. 네.
0: 조금 높아요.
1: 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겠죠? 발성부터 따라하셔야 합니다.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은 따라했어요라고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따라했어요라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한 마디 한 마디 좀 나눠서 좀 불러볼까요?
0: 좋아요.
1: 네.
0: 국악풍이잖아요. 딴, 따, 담, 덩, 덩, 덩. 이렇게 앞에만 조금 힘 주시면 됩니다.

0: 이런
1: 아멘, 아멘. 오,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요.
0: 다행입니다.
1: 네, 아니 어제 사실은 이 곡을 바로 받으신 거거든요.
0: 네네네, 갑자기
1: 네, 갑자기
0: 권지사님, 예,
1: 받으셨어요.
0: 학교에
1: 네,
0: 오늘 가신다 하셔서.
1: 그러니까요. 근데도 이렇게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네, 어떠세요? 불러보시니까.
0: 어려워요?
2: 네.
0: 아, 우리 국악풍은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1: 네네.
0: 그 리듬 잘 타고 자신 있게 밝게 힘 있게
1: 네네.
0: 부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조금씩 틀려도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약간 뭐라 그럴까, 뭐 악보에 서양 악보를 정확하게 부르는 곡도 필요한데, 이런 건 약간씩 틀려도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다그 맞추거든요, 그 코드
1: 네네.
0: 안에서.
1: 우리 4540번님도 따라했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얼쑤! 우리
0: 그렇죠.
1: 할렐루야!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라고요. 와, 지금 운전하시면서 이제 같이 따라 부르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에덴의 동산처럼 557장 함께 좀 배워보고 있고요. 한번 저희가 연결을 해서
0: 그럴까요?
1: 한번 불러볼까요? 1절. 네.

0: 아멘.
1: 아멘.
0: 와, 그래도 처음보다 지금 두 번째 부르시는 게좀 더, 네,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으세요.
2: 괜찮은 것 같은데요.
0: 네, 잘하고 계세요.
1: 자주
0: 네.
1: 불리워지면 되게 좀 쉬울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예,
0: 맞아요.
2: 신나잖아요, 뭔가.
0: 네. 정말 이게 왜 장구 소리에 맞춰서 저희가 부르면은 더
2: 네, 이런
0: 흥이 날
2: 거.
0: 것 같습니다. 네.
2: 좋은데 왜안 불러지죠?
0: 이번
2: 그죠?
0: 추석 명절에 진짜 많이들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2: 맞아요.
0: 그죠? 네. 자, 잘 따라하고 계시죠? 따라하신 분들은 따라했어요라고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입니다. 이혜영 집사님은 부르시면 좀 어려운 부분 좀 다시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1: 뭐 항상 고음이죠.
0: 고음이죠.
1: 예.
0: 아, 저도 궁금했어요. 고음이 진짜 어려워요.
2: 맞아요.
0: 네.
2: 어렵습니다.
0: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2: 아,
0: 좀낼수
2: 네네.
0: 있는지. 네.
2: 제일 뒷부분이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께, 이거는 주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0: 주.
2: 우리 주 발음이 하이엄에 붙어가지고 좀 어렵죠.
0: 네.
2: 이럴 땐 발음을 좀 둥글게 크게 해야 돼요.
0: 아.
2: 너무 야물딱지게 발음하면
0: 정확하게 하지 말고.
2: 힘들어집니다.
0: 네네.
2: 이렇게 막히거든요. 우리 주 이렇게 돼쭉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발음을 좀 크게 하자 이렇게
0: 네네.
2: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복압 줘야죠. 복압으로, 그러니까 호흡 힘으로 노래 안 하면 고음은 잘안 나면, 특히 아침에는 잘안 나는 것 같아요.
0: 네네.
2: 지금도 저도 겨우 했어요. 이게 뭔가 목을 제대로 못 풀고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0: 네네.
2: 바빠가지고. 복압 주고 딴 이게 힘주고, 무거운 거 들듯이 딴따라 빰 빠바바, 몸에 힘안 주면 이거 그냥 차올라요. 뭔가 차오르는 느낌으로. 고음이
0: 네네.
2: 안 나겠죠, 집사님?
1: 네.
2: 성가대 하실 때나 이런 찬송 부를 때는 호흡하고 뭔가 복압으로 성악 요원 앞보호자 한다. 앞보호자 하고 힘딱
0: 네네.
2: 주고 그래
1: 저도
2: 부르셔야
1: 그게
2: 됩니다.
1: 지금 잘안 되는 것
2: 맞죠?
0: 같아요.
2: 예.
0: 네.
2: 그래서
0: 가르쳐
2: 기운이 없는
0: 주셨는데. 네.
2: 날이나 뭐 이렇게 허리 아프거나 한쪽 뭐 다리가 아프거나 이러면 이상하게 고음이 안 나거든요. 밸런스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0: 네네. 그러니까 우리 힘을 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압력 확 이렇게 주면서 네,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2: 목사님, 피디님, 이렇게 목소리 쓰셔야 되는 분들은 큰 소리로 뭔가 앞쪽에 크게 얘기해야 될때
0: 네.
2: 복압을 이용 안 하고 목으로만 하면, 예를 들어 통성기도만 하면 목이 가신다고 하는 분들도
0: 네.
2: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목으로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0: 그쵸.
2: 쉽게 생각하면 호흡하고 배 힘준 상태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야
0: 깜짝이야,
2: 되는데
0: 깜짝이야.
2: 시끄럽잖아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목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막 이렇게 갈아내는 거죠.
0: 네.
2: 그러면 1시간

0: 말씀하셔야 되는데 몸이 피곤해지고 거기에
1: 그래요.
0: 데미지가 안 풀리고 계속 그렇게
1: 아, 우리 1595님, 맞아요. 선생님.
2: 됩니다.
1: 먹도 안 풀려도 그 정도시면 저희들 기죽어유.
0: 네.
1: 보내셨어요. 아니, 목 풀면 얼마나 더 잘하실까요,
0: 저는
1: 진짜.
0: 저녁에 잘 돼요, 어쨌든. 저녁 방송이었으면 조금 나을 것
1: 아,
0: 같은데.
1: 그래요. 지금도 워낙 잘하시는데, 그죠?
2: 네.
1: 네. 우리 1604번님, 어머, 우리 임선미 사모님이
0: 그래요?
1: 들어오셨어요. 우리 임순미 이 작곡 선생님, 작곡가 선생님의 동생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언니의 곡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10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두세 번 올렸었는데요. 많이 모르시네요. 아, 우리 사모님이 소망의기도 이제 방송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또 곡도 소개해 주셨던 것 같아요. 흥을 갖고 몸과 마음을 풀고 부르면 더 쉽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가족이 만든 곡이어서 더 애착이 갈것 같아요, 진짜.
2: 네네.
1: 네.
0: 가사도 너무 예쁘고 곡도 잘
1: 네.
0: 만드셨어요.
1: 맞습니다.
0: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예쁘잖아요.
1: 맞아요. 네. 3절도 너무 햇살처럼, 아침의 햇살처럼, 그죠?
0: 그죠?
1: 평화로운 우리 가정.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흥을 갖고 몸과 마음을 속에 릴렉스 좀 풀고 가볍게 이렇게 부르면은 더 쉽다고 하시네요.
0: 우리도 뭐지? 추석 말고 그 추수감사절
1: 네네.
0: 때 이벤트로 교회에서 찬양 예배 같은 거할때 국악풍 곡들을 많이 쓰는데
1: 네.
0: 그럴 때 중창단이나 뭐 이렇게 한 그런 데서 이런 찬양 불러주시면서 한곡 해주시면 좋을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국악풍으로 두
1: 국악풍으로.
0: 곡 정도 장구
1: 네네.
0: 치시고.
1: 오늘 이 곡을 또 처음 하신 분들은 교회에 가셔서 또 많이 좀 알려주시고 같이 좀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저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3절을 저희가 한번 좀 불러볼까요?
0: 그래요.
1: 3절. 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가사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1: 그렇죠.
0: 또이 찬양은 흥이 있기 때문에, 국악풍이기 때문에 흥에 맞게 또 여러분들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은 따라했어요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잘 들어보시고요.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가사에서 준비했고요. 에덴의 동산처럼 쭉 가다 보면은 날마다 땡땡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네. 날마다 이것 주사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또 김철환 집사님께 특별히 또 문제를 준비해 주셨어요. 잘 들어주세요. 1번 날마다 한식 주사 한식 주사
1: 좋다, 그죠?
0: 건강하게 하시오며 2번 날마다 양식 주사
1: 맛있겠네요.
0: 건강하게 하시오며 3번 있습니다. 날마다 중식 주사
1: 아, 중식 좋죠.
0: 다 나왔어요.
1: 다
0: 1번
1: 나왔어.
0: 한식, 2번 양식, 3번 중식. 네. 아, 또 이제 먹는 거 얘기하니까
1: 그죠?
0: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네. 자, 1번 한식, 2번 양식, 3번 중식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먹고 싶은 거를 보내시면 안 되고요.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정답. 1번 한식, 2번 양식, 3번 중식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찬송가 교실 함께 배우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찬양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네, 들어보시면 정답 있습니다. 트리니티 싱어즈의 에덴의 동산처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트리니티 싱어즈 에덴의 동산처럼 찬송가 557장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도 퀴즈 정답들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땡땡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1절 가사죠. 보기 드렸습니다. 1번 날마다 한식 주사, 2번 날마다 양식 주사, 3번 날마다 중식 주사. 네, 한식, 양식, 중식 중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퀴즈 정답, 오, 지금 뭐 정답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라고요. 1595번님 보내주셨고요. 그러네요. 이 곡을 또 부르니까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진짜. 네.
1: 네, 일단은 추석 전에는 이렇게 국악풍 찬송가를 선곡하고 싶어서 일부러 더 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산처럼 이 가사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즐거워라 우리 가정,
1: 맞아요.
0: 평화로운 우리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사실은 좀 이게 극과 극이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이 하나가 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이게 오히려 명절이 그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좀 가족이 더 흩어지는 경우도 있던 것 같은데, 이번 명절만큼은 가족이 또 평화롭고 즐겁고 복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퀴즈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한 5분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깜짝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1: 그래요.
0: 방건조 오징어 10마리.
1: 와.
0: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두 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명절이
1: 아우.
0: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명절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오징어 오징어 하면서 갑자기 문제가 뭐였더라.
1: 감사 찬송
0: 네.
1: 드리고.
0: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날마다 땡땡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1번 날마다 한식 주사, 2번 양식 주사, 3번 중식 주사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다 기다리고요. 두분 추첨해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했어요.

0: 라고요. 정답 땡땡 즐겁고 신나요. 아멘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저는 중식 자격증만 없습니다. 라고 1595번님 보내주셨어요.
1: 대단하시네.
0: 그럼 한식이랑 양식은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
1: 그러면
0: 대단하시네요.
1: 그런 관련된 자영업 하시는 걸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네요.
0: 그럴
1: 그죠?
0: 수도 있죠. 아니면 요즘에는 또 그렇게 또 상관없이 자격증을 또 취득하시는
1: 맞아.
0: 분들도
1: 요리 잘 하시는
0: 계시더라고요. 네.
1: 남자분들 많으니까.
0: 그러니까요. 오, 1595번님. 달란트 굉장히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퀴즈 정답 계속 보내주시고요. 저기 2절을 한번
1: 네, 안 불렀죠?
0: 불러보죠. 네,
1: 불러볼까요?
0: 2절.

0: 아멘, 아멘.
1: 너무 가사를 안 틀리고 싶어도
0: 그죠?
1: 피아노를 안 틀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0: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 1695번님께서 한때 요식업을 하셨대요.
1: 헐.
0: 근데 좀 지금 현재는 다른 업종을 하고 계신 것
1: 아,
0: 같습니다.
1: 그렇구나.
0: 네, 아유, 그러셨군요. 그래도 그 자격증 있는 게 어때요, 그죠?
2: 맞아요. 예.
1: 잘하시겠다.
0: 부럽네요. 정답 보내주셨고요. 추석 맞이 대청소하는 중에 잠시 손을 놓고 문자 합니다. 오징어 먹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한 번도 안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방송은 듣고 있는데
1: 그렇죠.
0: 용기가 없어서, 그죠? 이런 분들 한번 용기 내셔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 누르시고요.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리 3357번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어머, 정답이 아니라
1: 정답 아니죠.
0: 오답을 보내셨어요. 오늘 찬양, 저는 멋진데 맛집니다. 이렇게 순간 맛집으로 보인 거 있죠. 네, 멋집니다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는 사모님의 언니라 언니분이 만든 곡이어서 그런지 더욱 좋습니다. 덩실덩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같이 하고 있어요라고요. 우리 태중에 아이가 있나 봐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2: 아이고,
0: 보내주셨습니다.
1: 좋아요.
0: 아우, 네. 근데 어떡하죠? 오답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1번 한식, 2번 양식, 3번 중식. 지금 드시고 싶으신 거 보내시면 안 돼요.
1: 저는
0: 지금
1: 한식.
0: 한식. 저는 양식. 우리 집사님은
2: 뭐
0: 중식?
2: 짜장면요?
0: 짜장면.
2: 예.
0: 그죠? 짜장면에다가도 탕수육도 먹고 싶네요.
1: 아우,
0: 네.
1: 좋죠.
0: 어떡해. 자, 빨리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오답 보내주신 분들은 다시 정답 바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찬양 굉장히 흥이 있어요. 그죠?
1: 좋아요.
0: 네. 좋습니다.
1: 약간 틀리는 거그 나름대로 멋인 것 같아요.
0: 그죠? 네.
1: 국악풍은 약간 이 코드가 우리가 몸에 있거든요. 음정이.
0: 네네.
1: 그럼 마음고나 막 해도 얼추 비슷해요.
0: 근데 이거는 살짝 넘어가도 그죠?
1: 그렇죠. 그러니까
0: 네.
1: 뭐 틀림의 어떤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0: 네네.
1: 흥겹게 자신 있게
0: 네.
1: 얼쑤 하도록 그냥.
0: 얼쑤? 네.
1: 좋아, 좋아요.
0: 좋습니다.
1: 참.
0: 네네. 그거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아유, 태중 아이에게 오징어 크레이 좋다 했는데. 아주 마음이 약해지죠. 네, 마음이 약합니다. 저도요. 네. 1104번님도 오징어 정말 먹고 싶어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분 승리하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1072번님 드셔보셨나 봐요. 극동방송 방건조 오징어 진짜 맛있는데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분 당첨되셨던 것 같아요. 우리
1: 그래요.
0: 정지윤님 드셔보셨어요. 진짜. 네. 자, 이제는 발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퀴즈 정답 몇 번이죠? 날마다
1: 양식 주스.
0: 양식 주스.

0: 자,
1: 그 양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식.
0: 그죠.
1: 양식 중사.
0: 양식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양식이었습니다. 2번이었고요. 자, 선물 받으실 분두 분을 추첨했습니다. 우리 이혜영 집사님 한분 뽑아주시죠.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2: 네, 8583님. 예.
0: 8583번님
2: 네.
0: 축하드립니다. 8583번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정정하셨어요. 우리 3357번님 뱃속에 아이도 같이 하고 있어요라고 하신 우리 3357번님 드릴게요. 어머나 정답. 제가 왜 그렇게 보냈을까요? 아, 양식인지 알고 계셨는데. 양식으로 알고
1: 일단 드시고
0: 있었는데.
1: 싶은 걸로.
0: 본인이 중식을 보낸지도 모르셨어요.
1: 그렇죠.
0: 네. 다시 감사합니다라고요. 3357번님 보내주셨는데. 두 분께 저희가 방건조 오징어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두 분이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3651번 조금 늦으셨어요. 오늘 추석 앞두고요. 청소하러 갑니다. 피디님 먹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찬송가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또 보컬 강사이신 포항침례교회 김철환 집사님, 포항제2교회 이혜영 집사님 두분 오늘 귀한 말씀과 찬양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육아는 파리번님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세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가지 자유를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의 자유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자유는 구원과 생명과 행복을 얻는 자유인데 반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는 멸망과 불행을 얻는 자유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훌륭한 왕이라 하면 사리사욕을 멀리하는 분, 백성을 사랑하는 분,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는 분, 백성들이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 없게 해주는 사람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상의 조건들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

다스리는 왕을 훌륭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5편 1절 2절 말씀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칭송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따라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켰고 7년 안식년이 7번 거듭되고 난 그 다음 해, 즉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루를 쉬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안식년이 되는 해는 심지어 땅에다 씨도 뿌리지 않았고 사람도 노예도 그 한 해를 쉬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 2절에 은혜를 입었나니 안식을 얻게, 이 문장을 합치면 은혜로 안식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는다 해도 부부가 서로 싸우거나 자녀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하면 그 집은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찜통 무더위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해도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즐겁고 신납니다. 혼자 가고 혼자 먹고 혼자 구경하는 여행은 요즘 유행하듯이 그것이 마치 참된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진정한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님께로 가야 쉼을 얻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안식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참된 안식을 얻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그 안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멕시코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타라스칸 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슬픔을 취해 가신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0: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슬픔과 절망을 취해 가시고 그 대신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들, 예컨대 선진국이고 누구라도 이민 가고 싶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같은 나라들. 하지만 그런 나라들에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권력은 사람을 투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늘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권력 투쟁이 있는 곳에는 화해도 없고 평안도 없고 배신이 난무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기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사회면 뉴스를 통해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한 인사들이 나쁜 약물을 복용하고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을 종종 목격합니다. 늘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가 후배들이 뜨면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하면 불안과 초조로 밤을 지새고 심지어 술, 마약,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행이 위로가 됩니까? 사업이 망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주선해서 여행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아름다운 곳으로 넓은 들판과 바다와 아름다운 산이 있는 곳으로 친구를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다를 보면 빠지고 싶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뛰어들고 싶고 아름다운 새소리도 슬픈 장송곡처럼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받아 누리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화요일 진행을 맡은 보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의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저희 집 달력 9월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달력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보이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아플 때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주님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가장 귀하신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0: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덕 강구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청취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선선한 저 바람이 드디어 불고 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갔는데 또 건강함으로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가을에 또 결실이 맺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0: 목사님, 소망의 기도를 열면서 오늘 청취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되게 하소서.
1: 아멘. 네.
0: 아멘.
1: 우리 한번 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0: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묘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 옵나니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비 오기는 무더운 여름 다 지나고 선선한 가을 열매 맺는 가을이 되었사오는데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이 가을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강하고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하며 마음으로 또 하나님 깊이 우러러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3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새로운 강의를 듣고 원하는 학점을 받아야 하는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겼으나 잘 극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며 체력이 받침이 되고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네. 아마 경쟁률도 많이 높을 텐데 네. 또 긴장되고 열심으로 또 공부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간에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0832 귀한 성도님 사랑한 딸아이가 11월 28일 임용고시를 치르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비옥기는 쉽지 않은 공부입니다. 많은 경쟁률이 또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꼭 은혜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학은 새로운 강의를 또 듣고 원하는 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주님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주님 아시오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또 극복할 수 있는 길도 환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힘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공부할 때 지혜 더하여 주시고 또 기억력 더해 주셔서 또 공부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며 정말 적절하게 임용고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옥기는 하나님 11월 28일 또 시험 잘 치르게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면접 볼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서 결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시는 분들이 함께 더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텐데 귀한 중보 기도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의 기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0832 귀한 성도님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시험 앞둔 딸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 참 귀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네, 지치지 않고 그리고 그 따님을 위해 계속하여 중보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서 상병입니다. 아들 부대가 예비군 동원 부대인데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000명 모이는 예비군 훈련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지치지 않는 새힘을 부어주시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다치지 않고 특별히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인데 집중훈련 기간에도 약을 잘 복용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0: 네. 네 아, 저도 신병으로 네. 훈련소에 와서 입대를 했는데 그 훈련시키는 분들은 그것도 신병도 쉽지 않은데 네. 특히 예비군 우리 동원부대는 모든 선배들이시니 훈련을 받는 분들이 그래서 더 좀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사명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7087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0: 우리 군대 가서 벌써 상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또 섬기고 있는 부대가 예비군 동원부대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제대를 하신 분들이 다시 훈련을 받는 훈련시키는 귀한 부대인데 선배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옥기는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000명이 모이는 예비군 훈련을 또 섬겨야 된다고 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영과 또 귀한 마음도 주의 성령에 붙들어주시고 몸은 지치지 않도록 매 시간마다 힘도 알려주시고 마음도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하며 훈련을 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군들 훈련시킬 때 주님께서 또 도와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비옥기는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라 그럽니다. 그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깊이 역사해 주셔서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옥기는 하나님 직접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든지 또 약을 사용하셔서 우울증 잘 이기게 도와주시며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련 금요일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은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군인 장병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18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습니다.
0: 그죠. 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신 것도 알게 모르게 구체적 어떤 어려움이, 마음의 어려움인지 육체의 어려움인지 알 수 없지만은 또 사랑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1: 아멘.
0: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186 귀한 성도님, 사랑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을 주께 설아가셨는데 새로운 직장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비옥기는 주께서 새로운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곳에서 이제 섬기며 또 일을 해나갈 텐데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2186 성도님의 남편 되신 분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비옥기는 사랑하는 남편이 새로운 직장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의 힘을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남편분, 예수님 믿는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강하고 담대하게 직장 직원들과 잘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또 지혜롭게 잘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감당함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을 더하여 주셔서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비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그 직장에서 모든 일 감당할 때 주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두드릴 때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찾을 때 찾는 역사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 은혜 이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아내의 기도 참 축복합니다. 남편분께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282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박건희 학생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되길 소원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0: 네. 아마 네. 교회학교 선생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죠? 박건희 학생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소망의 기도 기도 올려드리는 건 얼마나

0: 이 학생 한 명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좀 느껴집니다.
1: 아멘.
0: 네. 우리 하나님께 분명히 돌아오게 하시는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귀한 주의 몸된 교회 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사 같습니다. 2820 성도님. 비옥기는 아마 맡겨주신 박건희 학생.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에 또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 올려드리겠다는 마음도 주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건희 학생,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게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귀한 섬기는 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지금 잠시나마 신앙을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박건희 학생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정말 100마리 양, 그저 그중에서 단한 마리 양을 찾고 찾으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귀한 학생, 박건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며 찾는 우리 2820님의 귀한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 사랑으로 돌볼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박근혜 학생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632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인데요.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 주셨네요.
0: 어우. 그래요. 아이고.
1: 네.
0: 4학년인데 그죠?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네 그죠?
1: 네.
0: 아마 혈육의 관계가 아니고
1: 네.
0: 교회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4학년이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나 모르겠네요. 아유, 그저 우리 6321 귀한 친구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들어야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마 초등학교 4학년 귀한 주일학교 친구 함께 섬기는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마음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옥기는 아마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시고 많이 마음이 좀 그렇게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런 기도까지 드린지를 보게 됩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321 귀한 4학년 친구 섬기는 귀한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 섬기는 교회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끝까지 믿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분들이 다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우리 친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아멘.
1: 815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크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 주시는 하나님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셨습니다.
0: 네. 우리 정말 그저 하늘에 소망 두는 것 가장 귀한 은혜가 복인 줄 압니다.
1: 아멘.
0: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줄 압니다. 비옥기는 우리 정확한 이름은 알수 없지만은 귀한 성도님, 하늘에 소망을 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이 크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0: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알게 모르 이 땅 살아갈 때 혹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932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이번 주 목요일 저녁 6시 새물결 교회에서 디아코니아 선교회 기도회 합니다. 많은 회원들 참여하여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하셨습니다.
0: 아, 네.
1: 네.
0: 우리 새물결 교회 또 본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9326 귀한 성도님 아마 이번 목요일 6시
1: 네.
0: 아마 디아코니아 선교회 기도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분명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귀한 새물결 교회 귀한 성도님인 줄 압니다. 이번 목요일 6시에 디아코니아 선교회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기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귀한 생명들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고 파송받은 선교사님에 대해서 또 기도한다고 합니다.
1: 그치.
0: 무엇보다도 이 나라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새물결 교회 디아코니아 선교회 기도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으로 구하게 해주시고 간절함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목요일 저녁 6시 귀한 새물결교회 디아코니아 선교회 기도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포항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영덕 강구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32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서예준 고3 남학생 골육종암으로 항암 치료 중인데요. 암 전이가 되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서예준 골육종암으로 항암 치료 중인데요. 암 전이가 되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서현숙 자매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마음 모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0: 네, 목사님.
1: 아, 그 우리 고3 친구인데
0: 네.
1: 아, 골육종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낼 텐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 우리 서예준 귀한 친구 골육종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라 그럽니다. 주님, 왜 우리 귀한 친구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저희들은 잘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암 전이가 되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서예진 친구 그리고 또 가족들 주님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치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직접 치유하여

0: 주시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사용하여 치유하시든지 하나님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의뢰합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모하는 믿음으로 중보기도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 불치병인 나병 환자도 치유해 주셨고 열두의 혈류증 앓던 여인도 하나님 그 옷깃만 만진을 통해서도 치유해 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조차도 살리신 주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옥기는 주의 능력을 믿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의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함께 편안하게 또 의사님의 손길에 맡기며 치유 잘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항암 치료받는 것 좀 쉽지 않을 텐데 잘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께서 도와요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개헌 서예준 친구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며 잘 인내하며 주의 강한 치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주님 전이가 사라지고 그 골육종암이 치유된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가능하십니다.
1: 아멘.
0: 오 원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1: 아멘.
0: 주여 비옥기는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번 길을 통해서 귀한 서예준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예진 친구 주님 은혜 치유에 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15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자폐 장애를 가진 아들 로이와 근육이 말라가는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아, 그죠. 아들은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아내는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가정. 아, 하나님 정말 은혜가 아니면은 그죠. 쉽게 이 세상 살아 쉽지 않은 귀한 가정인데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1: 네,
0: 도우심 바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0155 사랑 성도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폐 장애를 가진 아들 로이 근육이 말라가는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내 주여 돌보는 아버지시자 또 남편의 귀한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어둠을 자폐를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들 로이가 그 마음의 밝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귀 질환이기에 의사세며 성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고통받는 아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이자 남편인 귀한 우리 0155 성도님의 귀한 간구를 들어주셔서
1: 아멘.
0: 주님 치유의 손길을 더욱더 강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유의 광선을 아들과 아내에게 주여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아들 로이와 귀한 아내가 주님 점점 나아지고 치유되는 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능함이 강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주님 이 가정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0: 아멘.
1: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조카 이다윗은 태국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 4살 아들과 얼마 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만 교회에서 성도들과 잘 연합하여 믿음

0: 올곧게 잘 세워지며 경제적으로도 필요들이 잘 공급되어 어려움 없이 온 가족이 건강하게 기쁨과 기도, 감사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0: 네.
1: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이롭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들어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조카 이다을 위해서 우리 구이로 성도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태국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또잘 살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4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얼마 전에 예쁜 딸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다윗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아가지만은 또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잘 연합하여 믿음으로 잘 세워주고 있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또 필요들이 잘 공급되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온 가족이 주님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는 귀한 건강이 더욱더 증진되게 도와주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웃들 관계도 하나님 친하게 즐겁게 잘 지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비옵나니 정말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178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무실 업무가 원만하게 처리되고 자녀 웅비와 한비에게 건강과 학업에 필요한 지혜를 더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셨네요.
1: 네. 그죠. 아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또잘 처리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1783 성도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1783 성도님, 귀한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섬기시는 또 사무실에서 귀한 업무가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일 속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자녀 응비와 한비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두 자녀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학업에 필요한 지혜와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마음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귀한 1783 귀한 성도님 간구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비옵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마음의 소원이 아름답게 잘 해결되고 또 아름답게 변화되고 무엇보다 주신 귀한 선물 웅비와 한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주님의 귀한 손길 속에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529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사랑하는 아버님, 정말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런 가장 귀한 일이죠, 그죠? 예, 가장 귀한 위해서 또 우리 기도 요청하셨는데 또 믿음으로 우리 5297 성도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님, 또 낳아주신 귀한 아버님, 아마 이제 연세도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비옵기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셨을 텐데, 비옵기는 이제 아버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드님의 귀한 간구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5297 귀한 성도님, 사랑하는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지만은 비옵기는 사랑 귀한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아버님이 마음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함께 주의 몸된

0: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한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덕 강구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영덕 강구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 진행의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경주 제1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회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 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회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선산제일교회 박태경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시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옵소서. 이 땅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시며 남북한이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총회와 예장백석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어제 14일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막하고 신임 지도부 구성과 함께 새로운 회기의 선교적 비전을 다루는 회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총회는 어제 14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영교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부총회장의 송기선 목사와 손원재 장로를, 총무의 박용규 목사를 각각 선출하며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정영교 신임 총회장은 온라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해 교회의 권징 건강성을 회복하겠다며 평신도 교회 교육사 제도를 통해 중소형 교회 목회자 수급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선거특례법에 따라 단독 입후보한 이승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의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임석순 목사를 제1부총회장에, 이정기 목사를 제2부총회장에 각각 추대했으며 이승수 신임 총회장의 취임식은 오늘 15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는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제116차 총회를 개최하고 사흘간의 회무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욥 기침 전 총회장은 개회 예배 설교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비전을 강조하며 교단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단을 살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이 축구를 통해 교단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교제하고 연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NCMN 산하 기업인 모임인 왕의 기업이 주관하고 후원한 제1회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가 어제 경기도 고양 어울림 누리 별무리 경기장 등 4개 경기장에서 전국 16개 팀의 목회자 323명과 가족, 응원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승보다 연합, 결과보다 함께하는 과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미진 NCMN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교단과 선교단체의

0: 경계를 넘어 하나로 모인 것에 감사를 전하며 한국교회 연합의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진 대표의 말입니다.
1: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초교파 초선교단체로 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운동이라는 걸로 다시 한번 연합하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 에이세네 전국 목회자 축구대 파이팅!
0: 어제 경기 결과 성남 목회자팀이 초대 우승을 차지했으며 주최 측은 경기 운영과 규칙 등을 보완해 내년에는 제주와 부산, 대구 등으로 참가 지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국 목회자들의 교제와 연대를 위한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며 마포대교 야간 순찰과 자살 예방 사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3: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도림감리교회 성도 등 25여 명은 최근 서울 마포대교 일원에서 3.5km 야간 순찰 캠페인을 펼치고 위기 청소년과 자살 위험에 처한 이웃들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리 난간 주변에 방치된 위험 노끈과 관리 소홀로 방치된 SOS 생명의 전화 부스, 비상벨 먹통 실태 등을 점검하며 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현장 참가자들은 미관 위주로 설치된 대교 시설물과 교각 주변의 무성한 수풀이 밤 시간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자살 예방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위기 가정을 돌보고 있으며 도림감리교회는 자살 유가족 전문 사역인 로뎀나무 교회를 운영하며 치유와 애도를 돕고 있습니다. 라이프오프 조성돈 대표는 한국교회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절망에 놓인 이웃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사랑교회가 어제 서울 양천구 한사랑교회에서 CX 컨퍼런스 2026을 열고 예배와 관계, 브랜딩, 공간 등 4개 영역의 미래 목회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진정성 있는 예배 형태 확립과 회중문화 이해, 13명 규모의 밀도 높은 공동체 구성 및 로컬 연결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어 교회의 일관된 정체성을 전하는 브랜딩 전략과 평일에도 지역사회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공간 기획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황성수 한사랑교회 목사는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과 새로운 목회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목회적 해답을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백석학원 건학 50주년을 맞아 최근 서울 서초구 백석 비전센터 하은홀에서 지역 주민과 보훈 행정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스토리가 있는 음악 쉼터, 조이풀, 서리풀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백석예대 실용댄스학부 학생들의 댄스컬 오프닝 무대와 크로스 오버그룹 포레스텔라의 본무대로 꾸려졌습니다. 2014년 12월 시작된 음악 쉼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 나눔을 이어온 백성예대는 오는 17일 김창옥 소통 전문가의 강연으로 무대를 이어갑니다. 윤미란 백성예대 총장은 학생들의 재능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이어질 때 교육이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6도, 평양 22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일교차가 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홍사영입니다. FEBC
4: 극동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5: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0: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1: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 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첫째가 할 일이 있는 사람, 둘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셋째가 희망이 있는 사람. 세 가지 조건 다 해당되는 분들 많으시죠? 반면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감사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이런 질문이 또 나오는데요.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소설의 마지막에 이 물음의 정답은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랑의 완전체는 하나님이시죠. 진정한 행복은 나의 한계를 알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완벽하게 믿을 때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모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과 문제만 해결되면 자신이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성숙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숙해지기 어렵습니다. 신자의 성숙은 이론이 아닌 삶의 현장을 통해 배우며 이룰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고 복된 것이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감정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고자 함으로써 믿음의 시험, 인내의 시험, 자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비록 복잡하고 힘든 내면의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은 결국 그에게 훨씬 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혹을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그는 고난 중에 기다렸고 그것도 강력한 유혹을 받으면서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89.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1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9월이면 또 새학기가 시작되죠.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향하고 부모님들은 책이며 또 여러 준비물이며 챙겨줄 것들이 많아집니다. 북한의 부모들도 개학과 함께 또 다른 걱정이 덜어 생겼다고 하는데요. 평성시에 한 소학교에서는 개학한 지 며칠 만에 학생들에게 돈을 걷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북한의 기념일을 위해 꽃바구니를 마련한다면서 적잖은 돈을 가져오라고 명하기도 하고요. 일부 학급에서는 김씨 일가의 초상화를 닦는 청소 도구를 바꿔야 한다면서 일정 금액을 더 걷었다고 하죠. 그런데 개학을 맞은 학교에서만 돈을 내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은 직장에서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 같은 이유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북한의 아이들이 부담보다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부모들도 먹고 사는 걱정과 반복되는 이런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양육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있어요. 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또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도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오늘도 경기도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도 은혜의 찬양들 기대합니다 하신 이런 문자처럼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통에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립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곤고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을 펼치사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강동구에서 오전일 마치고 점심 먹으며 듣습니다 하시는 9541님의 출석 인사가 우리 찬양 함께하는 동안 도착했어요. 아멘입니다. 식사하시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의 마음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새싹회원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5257 성도님, 북한에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디서든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방송 늘 잘 듣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을 향한 축복의 인사까지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첫 문자가 이렇게 너무 귀한 문자로 함께해 주셨을까요? 5257님, 저희 출석 인사 선물 함께 나눠드리고요. 일산시장에 가서 알타리 깻잎 사와서 다듬고 씻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김치 담그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사롭고 시원한 바람 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면서 방송 들으며 신나게 김치 담고 있습니다. 2130님, 일산시장까지 오전 중에 아마 다녀오신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다녀오시고 너무나 좋은 날씨에 김치까지 담그시면서, 아이 또 담그시는데 이 장갑 끼고 담그셨을 거 아니에요. 친히 또 장갑까지 벗으시고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나는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죠. 130님, 우리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이런 일상의 출석 인사가 올 때마다 저는 뭐 신의주에서 신의주표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함경도표 양강도표 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라는 문자가 언제쯤이면 올까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석 인사를 보내주세요. 포항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찾아와 주셨네요.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점심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평소에 북한의 평화, 복음 이런 통일들,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밝은 대로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밝은 대로에서 찬양하는, 기도하는, 함께 예배하는 너무나 귀한 날 같이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667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 무엇하며 방송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까지 함께 해주세요.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OAP 데이에서 만나보는 한편 차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앞서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학교의 풍경은 남과 북이 같은 듯 다른 듯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참 다른 부분도 많죠. 그래서 오늘의 한편차의 문제는 언젠가 또 통일이 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에서도 여러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차이 가운데 하나를 문제로 함께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그 한뼘을 좁혀가면서 북한을 위한 더 구체적인 복음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이 몇 년인지 아시나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까지 총 9년 동안 의무 교육이 기간인데요. 그러면 북한의 의무 교육 기간은 몇 년일까요? 1번 9년, 2번 10년, 3번 12년. 우물정 1069번, 짧은 게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에서도 의무교육 기간이 있는데 우리처럼 9년일지 10년일지 12년일지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등학교, 소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기간들 자체도 달라요. 6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이 기간들도 다르지만

의무교육 기간은 얼마나 다를지 이런 차이 하나하나가 통일이 된다면 다 이렇게 같이 한 탁상에 모여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 중 하나겠죠. 그래서 몇 년일까요? 9년일까요? 10년일까요? 12년일까요? 이런 기간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참 길게 잡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군대도 평균 10년 동안 가기도 하고 수년이 더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 간증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등학생쯤이 되어서야 이제 사회로 나갈지 대학교를 갈지 아니면 이제 군대에 가게 될지 그 말은 즉 고등학생 때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9년일까요? 10년일까요? 12년일까요? 북한의 의무교육 기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데요. 와, 오늘은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어떻게 지난주에 어떤 오답률보다 훨씬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9년일지 10년일지 12년일지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북한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아이들이 자유롭게 기도 제목을 나누며 우리 극동방송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8503님 주셨는데 이런 소망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 통일을 꿈꾸면서 오늘의 퀴즈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화요일인 OAP데이 오늘은 찬양 후에 우리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까지 함께합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원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0: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24시간 극동방송이 밤낮으로 우리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며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온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극동방송이 북녘 땅에서 일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그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새로운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디신 한 자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자매님 자리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는 처음 또 만나는 자리인 것 같아요.
1: 네.
0: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은 북한의 땅에서 살다가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로 온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오셨어요.
1: 네.
0: 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2년 전에 이곳 땅을 처음 밟으시고 지금 정착한 지 어느덧 사계절을 두 번씩이나 맞이를 하셨는데
1: 네.
0: 그때의 그 얘기를 좀 더 여쭙고 싶어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그 라디오로 들으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1: 아, 네네. 잘 때 저녁에 새벽마다 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네.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냥 재미없는 거는 솔직히 넘기거든요. 근데 왠지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찬양 들을 때가 정말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0: 네.
1: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처음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0: 근데 이게 처음 그 북한에서는 라디오 그 통로를 다 납땜해서 막아두거나 안 잘라두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맞아요. 그게 검열 단위거든요. 또
0: 네.
1: 검열 단위면서 그거 안 막아놓은 집들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0: 근데 어떻게 들으셨던 거예요?
1: 아, 저희는 그 집안의 가정애가 그러니까 전자 그쪽으로 뭐 수리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냥 몰래 그냥 감춰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다니면서 덜은 거예요.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 그 동네에서 하니까 그냥 눈 감아준 거죠. 그래서 몰래 감춰두고 날씨도 진짜 한국 날씨 들으면
0: 네.
1: 그 라디오로 날씨를 듣거든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여기 라디오로 한국 방송이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날씨도 듣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알았었어요.
0: 그럼 처음 그 방송을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세요?
1: 아, 그렇죠.
0: 그 장면이?
1: 아, 그 방송을 처음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가 그냥 듣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듣도 모도 북한에서는 진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나오길래서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분이시지? 과연 나는 뭐 그냥 김부자 김정은에 대해서만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찬양도 나왔었고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0: 너무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1: 처음에 좀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0: 처음에는 약간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긴 했었는데
1: 네.
0: 한 번, 두번 듣다 보니까 마음에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게.
1: 계속, 그러니까 극동방송만 들으셨던 건 아니신 거죠?
0: 그쵸. 다
1: 주파수를
0: 덜,
1: 돌리고.
0: 주파수를 돌리면서, 뭐, 개컨 같은 거? 재미있는 거?
1: 아,
0: 그런 거
1: 영상도
0: 나오면,
1: 보시고.
0: 네네.
1: 네.
0: 그니까 TV로도 봤는데, 그냥, 날씨를 들으려고 많이 그 라디오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뭐, 탈북민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1: 네.
0: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라고, 탈북민이라고 해서, 북한에, 북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다 하네? 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그분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1: 네.
0: 왠지 모르게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제, 그냥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했어요. 오히려 막 무서워서, 떨면서 봐야 되는데, 그 찬양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녹더라고요.
1: 그러면 2년 전까지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셨는데
0: 네.
1: 지금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0: 네네.
1: 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찬양을 들으셨어요? 이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했던 찬양들이 있으세요? 너무 또 네.
0: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던가?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0: 네네,
1: 사람.
0: 그거랑, 근데 여러 가지 많은데, 은혜였나? 은혜였어 하는 그
1: 네네.
0: 노래, 그 노래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가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 하나님을 몰랐었다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하듯이 아 이게 하나님의 한국 와서 다시 그 노래를 들으니까 아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삶이랑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시고 다 지켜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 북한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김부자에게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좀 이질감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저는
0: 전혀요.
1: 생각도.
0: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고, 왠지 모르게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북한 땅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방송을 통해서 온기로 찾아가 주셨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곳에서 이곳까지 오시는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은혜의 여정들 또 방송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이곳에 온 황해북도 사리원의 고향인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제가 듣던 이 방송을 같은 북한 분이 듣고 계셨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계시는 게참 놀랍습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9450님도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파주에서 기도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시면서도 남겨주셨어요. 지금 북한 곳곳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오 해피 데이. 계속해서 이런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오늘 한뼘 차이 문제 정답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우리 북한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이 몇 년일지를 나누고 있어요. 1번이 9년, 2번이 10년, 3번이 12년인데 컨닝합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거 같아요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세뇌 교육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는 걸까요? 아유 참이라고도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교육 과정이 저희랑 이 교육 기간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교육 과정까지 참 많이 달라요. 그 우상 숭배 한 사람을 위한 여러 교육들도 받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 영, 수, 예술 다 그렇게 접목시켜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의무 교육을 받는다고 하죠.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OAP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물을 받아보실 정답을 맞춰주실 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정답은 참 생각보다 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의 말처럼 3번 12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12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1 더하기 11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검색을 잘하셨어요. 유치원에서 높은 반 1년, 뭐 소학교 5년,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이라고 해서 우리와 용어 자체도 다르죠.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꿈을 쫓아 이루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시면서 참여해 주신 9248님도 계셨고요. 첫 방송 참여합니다. 오후에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도 보내주신 1302님도 계시고요. 강화도에서 매일 북한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12년이죠. 샬롬 하시면서 6905님. 원래 잘 알고 계셨던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 가는 길에 잠시 정차하고 정답 보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7304님도 주셨는데 지금 아마 기도원에 들어가셨을까요? 이렇게 방송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계속 붙들면서 북한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한뼘차이 문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정답자들 가운데 제가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찾는 그날이 오기를 이라는 3253님의 고백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그럼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의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영국의 더 타임즈는 보도를 통해 동성애자의 불법 마약 사용이 일반인에 비해서 서너 배 높다고 밝혔는데요. 2014년 국내 기사에 따르면 신종 마약을 몰래 반입하여 사용한 혐의로 37명이 체포됐는데 이들이 모두 동성애자였습니다. 2013년 국내의 한 기사에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온 남성 동성애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에이즈를 옮기기도 했다고 보도되어 사회에 큰 불안을 주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불법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마약 및 담배에 중독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한국 가스 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0: 구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안산시 신길동에 살고 있는 조병현 집사입니다. 주안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자동차 부품, 납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대나 기아의 2차 업체예요. 자동차 볼트, 자동차용 볼트. 1차에서 물건을 갖다가 재가공해서 다시 납품을 하는 거죠.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안산시 신길동 주안교회를 섬기고 계신 조병인 집사님입니다.
1: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주안교회입니다. 김백은 목사님께서는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를 모태로 말씀과 신앙과 기도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말씀에 충실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2004년 1월 14일 날 창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옆집 성도를 통해 다시 조 집사님 부부를 교회로 부르시죠. 두 분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1: 예수님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좀 다녔었고요. 잠시 쉬다가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건 한 20년 됐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좀 멀어졌죠. 지방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좀 멀리 하다가 20년 전에 본격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사시는 분이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저도 이제 그때 같이 나갔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가 한 20년 전인데 그때가 1999년이었죠. 그때 교회 다니면서 저희가 기도 제목이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11절 온전히 하는 거하고 하나는 주일 성수, 하나는 자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에 그걸 다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집사람이 새벽 예배, 그 저녁 예배 기도회를 40일간 해서 성공을 해서 성경책을 저한테 선물을 줬고요. 저도 그 이후에 새벽 20일간 또 작전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선물을 성경책을 제가 또 집사람에게 줬고.
2: 교회 차량 봉사를 하는데 극동방송 주파수가 맞춰져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고 웃고 우는 방송 가족이 되어갑니다.
1: 그때 당시 차량 운행을 시작했었는데요. 차에 채널이 맞춰져 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그때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아버지랑 따님이 같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딸이 걷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도 걷지를 못했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걸을 수가 있었는데 딸의 아픔 때문에 일부러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거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아마 제목이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느낀 건데요. 참 제도 이제 울고 웃고 웃음과 감동과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회복이 있고.
2: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로의 헌신을 더해 나갑니다.
1: 제가 우연찮게 감동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고 엊그저께도 또 한 구절을 또 했는데 그 아마 그 전파 선교사 그 김장한 목사님께서 오전 시간에 진행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이 있어가지고 해야지 하면서 막연하게 했는데 차를 세우고 나서 제가 다시 한 구절을 해서 감동을 사연도 한번 보냈었습니다. 감동과 눈물과 그런 게 다른 분들 느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은연 중에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 중에. 그래서 잠깐 짧은 시간이나마 다른 분 영혼 구원의 어떤 그런 거라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복 되는 마음 그런 것도 좀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2: 방송을 들으며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다른 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 동역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귀한 그 이름 전파 선교사 한 분 한 분을 기대합니다.

0: 사랑하는 아내 이경화 권사에게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나는 믿지 못하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날 이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유익으로 실패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주었으면 합니다. 조병인 집사 유경화 권사 조한길 청년은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지금까지 지난 세월도 은혜이고 앞으로의 세월도 은혜이고 모두가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싸주시는 도시락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담뿍 담긴 조병인 집사님의 목소리 편지였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과 방송 가족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0: 저희 아들이 지금 백석대 재학 중인데 학생계 시험 1차를 봤습니다. 2차 신체검사 발표가 남아있고 2차 신체검사 면접이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뜻 은혜로 잘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그것이 가장 두려움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지금 85 되셨는데 필사를 한번 하셨고 성경 필사를 지금도 또 필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저희 집사람과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통독하십시오. 말씀에 은혜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1: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복소리, 오늘은 이 평안 가운데 승리하고 계신 조병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죄인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인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변화되기 힘들어요.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변화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악인이든지 어떤 흉악한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기만 하면 변화된다고 주님은 단언하고 계십니다. 오래전입니다. 군대에서 하사관으로 복무하는 어떤 군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담배를 많이 안 피웁니다. 25년 동안 담배를 피웠답니다. 어느 날 부대에서 정기 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정기 검사를 마치고 군의관이 그 하사관을 불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담배 때문에 폐가 많이 상했어.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자 하사관이 뒤통수를 벅벅 긁으며, 군의관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담배를 끊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에 인박힌 사람이 담배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몹시 어렵대요. 그러자 군의관이 계급이 소령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어깨에 계급장이 뭔가? 예, 소령입니다. 그래? 내 계급이 소령인 건 알지? 그래, 맞아. 이 계급장은 내가 당신의 상관이란 뜻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의 상관으로 말하는데 나는 너의 상관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담배를 끊을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하사관은 그 시간 이후로 그동안 그렇게 끊고 싶어도 끊지 못했던 담배를 단호하게 끊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 상관의 명령을 듣고 담배만 끊어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끊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깨끗하게 다 버릴 수 있지 않아요? 왜? 우리의 상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단호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 주님 말씀대로 산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단호한 선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는 새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아주 작은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는 소소한 변화는 이렇게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답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주 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 퇴근하여 집에 오면 양말을 벗어서 저쪽에 하나 휙 던지고 저쪽에 하나 휙 던지고

따라합시다. 우리 집 양반과 똑같구나.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그게 늘 성화입니다. 여보, 아 저기 빨래 바구니 있는데 거기 곱게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여기 휙 하나 저기 휙 하나 던집니까? 아내가 바가지 긁어도 안 돼. 남편하고 말다툼을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편이라는 종자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소파에 앉아서 양말을 벗더니 양말 두 개를 벗어서 둘둘둘 말아서 농구공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말을 저쪽에 있는 빨래 바구니에 농구하듯이 휙 던졌는데 그게 빨래 바구니에 쏙 들어가는 걸 옆에서 아내가 지켜봤어요. 그러자 아내가 박수를 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멋있어요. 예전에 당신 농구 선수였어요? 어쩌면 저 먼 거리에 있는 빨래바구니에 그 작은 양말을 쏙 집어넣을 수 있어요? 라고 칭찬 아닌 칭찬을 했던 것이었던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남편이 여기저기 양말 벗어놓던 버릇이 완전히 고쳐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은 잔소리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남편도 춤추게 한다. 남편이란 인간은 단세포 동물이라서 아내의 작은 한마디에 그렇게 감동받고 버릇이 고쳐진단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난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 옛날에 왜 행실이 그랬느냐? 주님은 묻지 않아요. 너 옛날에 왜 그런 직업을 가졌느냐? 왜 그런 것을 했느냐? 주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과거에 아픔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슴 아픈 일 한 번쯤은 겪어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아픈 과거와 상처를 아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과거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때 그 여인이 귀신 들렸는데 일곱 귀신이 들렸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마나 흉했을까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일평생 주님 곁에 따르게 하지 않아요? 세리장 노릇하며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다 먹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만약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들어가면 새로운 인생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면 고침받지 못할,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최초로 들어왔을 때 누가 예수님 믿은 줄 알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상륙하다가 박춘권이라는 조선 수군에게 목 잘려 순교합니다. 박춘권이 칼을 휘두를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슴에 품고 있던 지금같이 뭐 66권 성경 전체가 없었어요. 그때 뭐 요한복음 하나, 마태복음 하나 이런 성경이요. 자기가 죽는 줄 알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성경을 대동강변에 막 뿌렸어요. 왜? 어차피 자기는 죽으니까. 여기저기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순교했어요. 그렇게 뿌려진 쪽복음 성경 하나를 누가 주셨는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대동강변

산책하다가 그 성경을 줬습니다. 이게 뭔지 몰랐어요. 웬 종이? 옛날 종이가 귀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성경을 하나하나 뜯어서 도배지로 썼습니다. 집을 도배했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세월이 흘러 자기 집을 주막을 만들었어요. 오가는 사람 막걸리 한 잔 먹을 수 있는 주막을 만들었어요. 그게 널다리골 주막이에요. 훗날 박영식이 그 집을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팝니다.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널다리골 주막을 운영하는데 어느 날 주막에 선교사님 한 분이 들렀습니다. 마펫 선교사님이에요. 사무엘 모펫. 마포 삼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펫 선교사님이 그 주막에 와서 보니 벽에 뭐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그게 성경이야. 집주인 최치량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펫 선교사님이 집주인, 주막 집주인 최치량에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걸 가르치고 거기서 성경 말씀을 전해서 그 최치량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최치량이 예수님을 믿고 평양 최초의 나중에 훗날 장로님이 돼요. 이 최치량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술 파는, 막걸리 파는, 주막집 파는 게 양심에 걸려서 그것을 선교사님에게 희사해서 주막이 없어지고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그게 널다리골 교회예요. 세월이 흘러 그 널다리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장소를 이전합니다. 그 이전한 큰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훗날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쳤던 박춘권이라는 수군이 마펫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박춘권이라는 수군도 훗날 영수, 즉 장로님이 되십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천대받던 신분은 백정들이요. 백정. 그때 어떤 백정이 있었는가 하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은 사람이지만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중원에 일하는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님, 의사예요. 에비슨 선교사가 그 백정을 찾아가서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치료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깨끗하게 나았어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니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처음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 서양 선교사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내가 살아나니 내가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백정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 서양 선교사가 자기를 사람 취급하고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박성춘이라는 백정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선교사님이 키워요. 훗날 그 아들이 한국인 최초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그가 박서양이라는 의사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2북부 교도소라고 하는 옛날 청송감호소 이야기입니다. 그 청송감호소의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지금은 장로님입니다.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청송감호소는 감호소는 전국에 흉악범은 다 모였어요. 얼마나 흉악한가 하면 말 시키지 말라고 쇠꼬챙이로 자기 입을 막 꿰맨대. 땅바닥에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자기 혓바닥을 막 거가지고 파절이같이 막 만들어낸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박효진 집사님이 그때 죄수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뭐냐? 지옥에서 온 박주임. 왜? 얼마나 죄수들을 때렸는지 말도 못하는데 왜? 말 안 들으니까 속상하니까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그때 박효진 장로님이 집사 때예요. 그때 아내 때문에 교회는 다녔는데 집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술도 마시고 여전히 담배도 피고 서리입사 9년 될 때까지 자기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안 믿었대. 그런 집사를 뭐라고 불러요? 잡사라고 불러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 안 믿는 집사를 잡사라고 불러요. 그는 잡사였어요. 잡사된 지 9년 만에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요. 아, 이게 진짜네.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었어요. 그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평생 피워온 담배가 끊어졌어요. 담배를 하나 물었는데 콜록콜록 먹을 수가 없어. 담배 연기 죽을 것 같아. 저절로 담배가 끊어졌어요. 둘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자기도 모르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송감호소에 영호라는 이름을 가진 죄수가 있어요. 아주 흉악한 죄수야. 박효진 집사님이 얼마나 그를 두드려 팼는지 주님의 마음에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사무실로 그를 불렀대요. 의자에 앉혀놓고 박효진 집사님이 그에게 사과합니다. 영호야, 내가 너 때려서 미안하다. 많이 아팠지? 내가 잘못했대. 그러니까 영호라는 죄수는 무슨 핑계를 잡고 또 두들겨 패는 줄 알고 겁에 찔려가지고 아닙니다 교도관님, 잘못한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너 무슨 용서를 그따위로 비냐? 무릎 꿇고 빌어라. 박효진 집사님이 따졌습니다. 주님, 나는 교도관이고 저놈은 죄수인데 교도관이 죄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도관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바닥에 털썩 내려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죄수인 영호의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영호야, 내가 정말 잘못했대. 날 용서하거라. 그런데 막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영호도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다가 땅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니 아닙니다 교도관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영호도 울고 교도관도 울고 사무실에서 붕괴가 벌어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청송감호소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죄수들이 변화되는데 어떤 흉악범도 그 영호의 감방에 들어놓으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예수님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성도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답니다. 내가 20살 되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나이 40이 되고 보니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변화시키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나이 60이 되고 보니 내가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 자신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나니 내가 먼저 변화되고 보니 저절로 이웃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니 세상이 변화된 걸 알았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그러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세상도 바꿀 수 있고 이웃도 가족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날 부요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인간의 힘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흉악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가 평생 못된 짓 하고 예수님 우편에 달려 죽을 때,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정녕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니 그도 구원받아 천국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말 타고 달리던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변화되어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청년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교도소에서 제일 교화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살인범도 강간범도 도둑놈도 깡패도 알코올 중독자도 노름쟁이도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변화되는데, 근데 정말 변화되기 힘든 인간이 누군가?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래요. 왜 이 거짓말하는 사기꾼은 본인도 다른 사람도 그게 큰 죄인 줄 몰라. 거짓말 좀 했는데 그까지 게 뭐 큰 죄야?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끝까지 제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래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라 마지막 지옥갈자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에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 남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면 안 될 말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만, 아, 내가 뭐 거짓말 좀 했는데 그까지 거 가지고 지옥 가겠나? 예!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나무도 어린 나무일 때는 휠 수도 있고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나무가 굳어버리면 바꿔지지가 않아요. 사람도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예수님 믿게 하기 쉬워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80 넘은 어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절에 다녔어요. 80 넘어 전도받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80 넘어 목사님한테 세례받게 되었어요. 야, 80 할머니가 세례받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세례받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할머니가 어느 해 몸져 누웠습니다. 할머니를 찾아뵈러 인사하러 갔습니다. 힘없이 침상에 누워 계십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제서방, 저기 장롱 밑에 서랍 좀 열어봐.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 큰 보자기가 하나 있어요. 그거 좀 꺼내봐.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끌러봐. 끌러보니 뭔가 붉은 길다란 천이 하나 나와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할머니가 절에 다닐 때 죽으면 내 관보에 덮어달라고 쓴 붉은 천인데 거기 다라니 경 이렇게 써 있어요. 80 넘은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믿음이 생기니까 난 이제 천국 갈 거다. 옛날 절에 다닐 때 관보에 쓰려고 다라니 경 그거 중이 써

0: 거 그거 필요 없다. 저보고 그것 좀 불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때 너무 기뻤어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구나. 할렐루야. 그 할머니가 제 아내 외할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인이든지 말썽쟁이든지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거하면 사람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돼요. 아,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글러먹었어. 그럼 안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아무리 속을 썩이고 말썽을 피우고 죄를 지어도 여러분 절대 안 된단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내 속을 썩이고 말썽을 피우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44-9950번 054-244-9950 늘사랑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즐거운 화요일. 오늘도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이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프로그램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지금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보물 퀴즈 할 텐데 휴대전화를 꺼내십시오. 휴대전화를 꺼내셔서 문자 보낼 준비, 아니면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앱에서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보물 퀴즈 선물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0: 보물
1: 퀴즈.
0: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다니지 않는, 보석을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무교생, 방학생을 찾고 있는 보물찾기. 자, 그 방학생, 무교생 정답과 함께 이렇게 문자를 또 메시지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실 때 정답 옆에다가 교회를 내가 현재 안 다니는 분들, 방학 몇 년 방학, 내가 5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다, 5년 방학, 나 교회 모르겠다, 자 무교, 이렇게 꼭 좀 적어주시면, 한 문자나 한 메시지로 적어주시면 무조건 무조건 선물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변함없이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0: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은 이제 목사님 일정상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만 같이 네. 하도록 하겠는데, 변함없이 오늘 또 고현 집사님께서 또 멋진, 아주 기발한 또 꽁트 대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꽁트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귀 쫑긋하시고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께서 일단은 주관식 정답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관식 정답을 잘 듣고 떠오르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정답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자, 문자창이 바뀌었잖아요, 집사님.
1: 네, 바뀌었습니다.
0: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샵 9110.
0: 그렇습니다. 네. 샵 9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샵 9110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앱에서 무료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메시지, 한 문자에 정답과 함께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몇 년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좀 꼭 좀 적어주시고,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까지 써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핸드폰 꺼내셨습니까? 정답 보낼 준비 되셨어요? 자, 8845번님 오늘 꽁트 기대된다고. 자, 분당에서도 출첵하셨고 화창한 화요일 함께한다고. 1455번님 벌써 고현 집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네. 고흥에서도 출석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물 퀴즈 꽁트 들어갑니다.
2: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기 미디안 적군이

0: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이스라엘 군사도 3만 2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해볼만하죠.
1: 기도나 기도나 너무 많다. 줄여라.
0: 아니 하나님, 요즘 시대는 머릿수가 국력이고 수적 우위가 필승 공식 아닙니까? 군사를 줄이라뇨.
1: 이대로 이기면 아 역시 우리 수가 많아서 이겼네 하면서 너의 잘난 맛에 살 것 아니냐. 당장 공고해라. 군사를 줄여라.
0: 알겠습니다. 자자 다들 집중. 혹시 지금 오줌 마렵거나 집이 그리우시거나 적군을 보고 심장이 쫄리시는 분, 아님 군대 체질 아니신 분은 그냥 집으로 가세요. 하나님, 2만 2천 명이 빛의 속도로 집에 갔는데요. 이제 반 명 남았습니다. 이건 좀 위험하지.
1: 그래도 많다.
0: 에? 만 명도 많다고요? 저쪽은 13만 명이에요.
1: 그래도 많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봐라.
0: 자, 자, 행군하느라 목말랐죠? 자,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마음껏 물을 드십시오.
1: 그들은 어떻게 물을 마시고 있느냐?
0: 하나님, 대다수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는데 저기 300명은 주변을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눈은 전방을 예의주시하면 셔셔셔 할짝할짝 마시는데요.
1: 됐다. 합격. 그 300명이면 충분하다. 내가 승리를 줄이라.
0: 에? 겨우 300명이요?
1: 그렇다. 세상은 숫자에 힘을 믿지만 나는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일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0: 예, 하나님. 말씀하신 용사와 함께, 아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 자,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이스라엘 군사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1: 자, 새끼라 보물 퀴즈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누구의 300 용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300명의 용사, 지금 보니까 이 정답의 네. 이 그 인물하고 네. 하나님하고 대화했습니다.
2: 맞아요.
1: 예. 제가 어떻게 또 주제넘게 또 하나님 역할을 했고.
2: 아니, 우리 PD님이 예. 하나님을 예. 종종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맡은 네. 이 인물이 네. 오늘 정답입니다.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간 그 리더. 아, 그래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이 리더는 바로 누구일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자,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답 맞추시는 분들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고요. 정답 옆에다가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은 진짜 무조건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예. 근데 이제 방학이 아닌데 교회를 다니는데 방학이라고 쓰지 마세요. 예. 내가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는 분들
2: 네.
1: 그런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2: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선물이 많잖아요.
1: 그냥 네. 그렇죠.
2: 너무 드리고 싶어.
1: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선물 드리고 싶고
2: 네.
1: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정답 옆에다가 네, 방학 무교. 근데 방학생들은 몇 년 방학인지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앱 메시지로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는지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자 지금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한 용사 찬양입니다.

0: 예수전도단 강한 용사.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예. 집사님은 모르시는 표정이에요. 예. 오래간만에. 아, 네. 강한 용사. 와. 자, 이렇게 300명의 강한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그 300명의 그 용사의 리더 이름을 맞추는 게 오늘 보물 퀴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집사님하고 저희가 이제 꽁트를 했는데 집사님의 맡은 역할의 네. 인물 이름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름을 네. 저는 하나님은 역할을 했고요. 아, 보니까 이제 막 하나님하고 네. 보니까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거니 박거니를 많이 했더라고 이 사람이 보니까 네. 예. 막 때도 쓰고 네. 보니까 양털 그렇게 여기만 적셔주세요. 뭐 땅만 적셔주세요. 막 이런 것도 하고 때도 쓰고 막 하나님께 보여달라고도 하고 오,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거의 다 막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제 여기서 개울가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네. 또 하게 했어요.
1: 네.
0: 그리고 300명이 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1: 물 마시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좀 달랐죠.
0: 네. 전방을 예의주시하면서 네. 딱 먹는 네. 준비된 사람들
1: 맞아요.
0: 300명을 딱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300명이면 됐다 하고 이렇게
1: 이야, 멋있어요.
0: 예, 이거에 예, 300명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데 자 지금 막

0: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좀 보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귀 쫑긋하시고 보기를 듣고 내가 이것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샵 9110 우물정 911 그 다음에 0이에요 911 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다가 교회 안 다닌다는 표시 방학 무교라고 보내시는 분께는 무조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생 무교생, 예, 그 옆에다가 또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통화 가능한 분들, 예, 혹시 이제 운전하다가도 정차가 가능한 분들, 아무튼 통화가 안전하게 가능한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의 리더 300명의 그 리더 바로 누구일까? 1번부터 알려드립니다. 기드온, 포켓몬, 부끄럽구먼, 내 이놈. 자, 정답은 무엇일지, 기드온이냐 포켓몬이냐 부끄럽구먼이냐 내 이놈이냐,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문자 아니면 앱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갑자기 제가 질문하는데 집사님 뭐 힌트 있습니까? 예. 대본에 없는 건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예.
1: 그냥 자, 우리, 웃지먼.
0: 그러니까 예. 자, 기드온이냐 포켓몬이냐 부끄럽구먼이냐 내 이놈이냐. 자, 정답을 샵 9110번 우물정 9110번으로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밝혀주시는 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본인이 보내야 돼요. 본인이 옆에 있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 쿡쿡 찔러가지고 문자 보낼 수 있도록, 메시지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찬양 듣고 이제 정답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죄 많은 이 세상은 전해드렸습니다.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꽁트로 시작했습니다. 꽁트. 자, 못 듣고 이제 뒤늦게 오신 분도 있는데 뒤늦게 오셨다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300명 용사를 하나님께서 추려주셨습니다. 강제로 거의. 이 용사들 더 많이 있었는데 300명이면 됐다 하나님께서 하면서 그 300 용사와 함께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이스라엘 군사, 이 300명 이 군사의 리더의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리더의 이름 맞추는 거. 1번 기드온, 포켓몬, 부끄럽구먼, 네 이놈, 이게 오늘 보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네. 내가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그리고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앱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되 내가 교회 현재 지금 본인이 내가 지금 안 다닌다. 야, 지금 있잖아요. 그쵸? 내가 안 다니고 있는데 금방 제가 막 보기 했잖아요. 이 정도면 아시잖아요. 그쵸? 정답 옆에다가 방학, 몇 년 방학,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선물을 받으니까요. 앱이나 앱메시지나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일단은 보니까 제일 먼저 정답을 주신 분이 5114번입니다.
1: 오, 축하드립니다.
0: 5114번. 저 8007번님도 아주 빨랐습니다.
1: 와.
0: 8007번님도 아주 빨랐고 그 다음에 1487번 1487번님 아 1487번님 아 전에 맞췄던 분이구나 이분은. 예. 자, 그러면 8839번.
1: 와.
0: 3년 됐는데 새끼를 한 번도 빠짐없이
1: 아, 진짜요?
0: 듣고 계신다고. 와. 아이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뒤로 좀 뒤로 가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자, 누구를 드릴까? 누구를 드릴까? 자. 8008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옆에다가 내 정체를 밝혀주시는 분, 방학생, 무교생 선물을 무조건 드리고요.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이 좀 바뀌어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새끼라 현재 문자창 샵 9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드온이냐 포켓몬이냐

0: 그렇구만이냐.
1: 네,
0: 네 이놈이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드온.
0: 그렇습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 이스라엘 사사. 사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드온이 의심이 네. 엄청 많았어요.
1: 맞아요.
0: 의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그 양털 하나 놓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양털에만 이렇게 이슬이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그걸 다 해줘.
1: 세심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0: 양털만 와. 마르고 네. 다른 바닥이 젖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것도 네. 다 해주시고. 와. 아 근데 300명을 추를 때도 우리 기도원은 계속 걱정이 많죠.
1: 네.
0: 걱정이 많은데 결국에는 아까 마지막에 우리 고현 집사님이 네. 딱 연기한 것처럼 예 하나님 말씀하신 용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많이 네. 들어본 못한 자 기드온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학생 네. 무교생들 듣고 계시면 샵 9110번이나 아니면 메시지로 예 앱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불러드렸던 정답 맞힌 분들 가운데서 선물 받으시는 분들 제가 당첨 문자 보내거든요. 그럼 주소를 꼭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분 한번 전화 한번 네. 해보자고요. 2분을 한번.
1: 자, 7026님 맞죠?
0: 그렇습니다. 네. 7026번님
1: 네.
0: 정답도 맞춰주셨고
1: 네.
0: 방학 중이라고 하셨고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7026번님 극동방송에서 전화해요. 7026번님 전화를 안 받으시네. 방금 앱 메시지로 보내신 분이신데 자, 다시 한번 도전
1: 한 번만 다시 보낼까요? 네.
0: 자 오, 아이고 죄송해요. 자 다른 분한테 전화하고 있었는데 제 수화기를 들고
1: 네.
0: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네, 7026번님 네.
0: 7026번님
1: 네.
0: 7026번님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꼭 좀 받아주십시오. 혹시 옆에 방학생, 무교생이 있으면 이제 문자를 좀 보내게 하세요. 보내게. 아니면 대신 보내주시고 방학생 옆에 있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7026번님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해주셨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실까?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 7026번님 이따가 한번 제가 다시 도전을 한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2분 한번 또 그럼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33 이분요.
1: 0339님 네. 자, 지금 방학 9개월이라고 하시네요. 네.
0: 그렇습니다. 9개월 방학생.
1: 네.
0: 0339번님 0339번님 극동방송에서 전화하고 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 오늘 왜 그러시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1: 맞아요.
0: 포기하면 안 돼. 네. 여기서
1: 자
0: 제가 옛날에 이런 네. 상황에서 꼭 했던 멘트가 있는데
1: 네.
0: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예. 또 거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자 0339번님
1: 자 받아라
0: 받아주십시오.
1: 네.
0: 방학 9개월
1: 야.
0: 아까 7026번님
1: 네.
0: 어디 갔다 오셨으면 이따 다시 전화할 테니까
1: 네.
0: 아까 전화를 안 받으셨고요.
1: 네,
0: 0339번님도
1: 받아라.

0: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아쉬워요. 아이고 아쉬워.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아우, 안타깝습니다.
1: 네. 역시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렇죠.
0: 예, 예, 예.
1: 네.
0: 자, 그러면요.
1: 네.
0: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방학생 무교생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나 방학이다. 교회 방학이다. 신앙의 방학이다 하시는 분들 샵 9110 우물정 9110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앱에서 방학 몇 년 방학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0: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예, 이분은 박현이네요. 아,
1: 와우, 반갑습니다.
0: 고현도 있고 박현도 있고.
1: 제가
0: 아,
1: 고현이거든요.
0: 고현,
1: 네,
0: 예.
1: 문자를 보면
0: 예.
1: 고현
0: 그러니까
1: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0: 고현입니다.
1: 분인데. 네.
0: 방금 찬양 힘차게 부르신 분은 또 고현이고요. 아니, 박현이고. 헷갈리네, 헷갈려.
1: 네.
0: 자, 3시 35분 새끼랑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7595번님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전화 한번 해봤거든요. 방학이라고 보내신. 자, 여보세요?
2: 네.
0: 예. 자, 우리 7595번님은
2: 네.
0: 지금 오늘 방학이라고 보내셨는데,
2: 네.
0: 제가 이렇게 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니까
2: 네.
0: 작년에도 방학이라고 보내셨던 분이에요.
2: 예,
0: 그렇죠?
2: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0: 그래서 네. 저랑 통화했던 분이죠?
2: 네.
0: 아,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좀 방학이 계속되고 있나요?

0: 네, 근데요, 제가 그 교회에 나가진 않고 있어도
1: 예.
0: 11조는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1: 11조를 하고 있어요.
0: 네.
1: 어디다가?
0: 제가 다니던 교회예요.
1: 다니던 교회.
0: 예, 네, 나가지는 않아도요.
1: 이제 11조를 하고 있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이제 방학을 끝내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0: 예. 예,
1: 작년에
0: 감사합니다.
1: 저하고
0: 예.
1: 저한테 생방할 때 보냈던 게 9월이에요.
0: 네.
1: 1년 됐습니다.
0: 네.
1: 이제 11조까지 낼 정도면 마음이 더 열렸다는 얘기인데, 이번
0: 예.
1: 기회로 다시 이제
0: 예.
1: 이번 주부터 꼭 예배
0: 예. 예,
1: 드리셔야 돼요. 어느
0: 감사합니다.
1: 지역이시죠?
0: 여기요, 대전 동구 가양동이에요.
1: 가양동, 대전의 가양동.
0: 예.
1: 네. 자, 혹시 가실 교회, 그, 지금 11조를 내는 교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교회 소개는 안 하겠고, 그 교회로 이번 주부터
0: 예.
1: 가야겠는데. 자, 작년에 선물 어떤 거 받으셨어요?
0: 아, 그때
1: 예?
0: 저기 비타민
1: 아,
0: C
1: 레모나
0: 물론
1: 받으셨구나.
0: 네.
1: 자, 그러면 올해 다시 한번 우리 동기부여 차원에서 또
0: 네.
1: 다른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물
0: 아유,
1: 드릴까요?
0: 너무 감사합니다. 전 연결된 것 같아서 너무
1: 그래도,
0: 감사했어요.
1: 예. 자, 다시 좋은 또 자극과 동기부여 되기 위해서 어떤
0: 네. 네.
1: 선물, 이번에는 제가 다시 불러드려야 될까요? 불러드릴까요?
0: 네.
1: 1년이 지났으니까 또 바뀐 것도 많고. 자,
0: 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하루견과 세트, 주식회사 오제 1삼씨푸드에서 매운맛 쭈꾸미, 루브루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0: 네, 우리 손녀가 교회 다니다 또안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1: 예.
0: 손녀 두고 싶어서 주얼리를 선택하고
1: 아,
0: 싶어요.
1: 주얼리. 저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손녀도 중요한데
0: 네.
1: 본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
0: 예.
1: 오케이? 알겠죠?
0: 네,
1: 본인이
0: 감사합니다.
1: 가고 나서
0: 네.
1: 그다음에 손녀도 이렇게 손잡고 데리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아유,
1: 알겠죠?
0: 감사합니다.
1: 예.
0: 네.
1: 이게 11조 내는 것도 좋고,
0: 네.
1: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7595번님의 예배를
0: 네.
1: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0: 감사합니다.
1: 오늘
0: 지금
1: 다시 또
0: 집에서
1: 이렇게,
0: 아침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으면서 기도는 계속 하고
1: 아,
0: 있어요.
1: 용서를 빌어요?
0: 네.
1: 주일 예배 못간것 때문에?
0: 네.
1: 아유,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나가시면 되겠네요. 예, 이번
0: 네,
1: 주부터,
0: 그리고
1: 예.
0: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동영상 항상 일요일에는 예배하고 있어요. 집에서
1: 그래요.
0: 동영상
1: 집에서,
0: 보면서요. 네.
1: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직접 가서 그 목사님 예배를 들으시고,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 드리시고, 또 이제 좀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과 이제 교제도 하시면서 그런
0: 네,
1: 좋은
0: 근데
1: 시간
0: 저는
1: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0: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너무
1: 아유, 그렇,
0: 무서워요.
1: 아, 그랬었구나. 예.
0: 네, 너무 무섭, 자꾸 가면은 내가 그런 일이 또 옆에 안
1: 아.
0: 알든 모르든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괜히 막 높아심 하나님한테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자유하게 해달라 그래도
1: 아,
0: 그 마음이
1: 그래요.
0: 풀리, 그분은 용서했지만은
1: 네.
0: 마음이 두려운 마음 자꾸
1: 아,
0: 앞서요,
1: 그랬었군요.
0: 지금.
1: 아,
0: 네,
1: 지금
0: 그것도 돈
1: 하나님께는,
0: 문제기
1: 응? 응?
0: 때문에. 저기 중국이도 해도 두번 큰, 뭐, 그 제품이 없는데, 그분이 약간 자기네끼리 얘기할 때 친구가
1: 아,
0: 얘기하는데, 친구가 약간 있다. 그런 말은
1: 그렇구나.
0: 들었어요. 근데
1: 그렇지.
0: 그분을 두 번뿐이 중국이도 해달라고 같이 가자고 해서 두번 중국이도 한 것밖에 두 분을 두번 뵈고 교회 그분이 이제 데리고 나서 그날 세 번째는 이제 그분, 우리 친구가 이제 모시고 왔으니까 그분, 우리 친구가
1: 예.
0: 다 알아서 하라고 인사드리라고 나는 따로 앉아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따로
1: 아, 그래요.
0: 앉아있는데 갑자기
1: 자, 참 이게
0: 그분이 나한테
1: 어려운
0: 눈을
1: 인간관계
0: 덮어주시고
1: 때문에,
0: 네,
1: 근데 지금
0: 저도
1: 우리
0: 너무너무
1: 7595번님은 하나님께는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저랑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저 따라서 기도하시죠.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아니에요.

0: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고백합니다.
1: 앞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예수
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자, 우리 7595번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상황 아실 거고, 저희는 위로 못합니다. 저희는 해결하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하시고 해결하실 분이시니까 그분 믿고 용기 있게 이번 주부터 발을 한번 떼어보십시오. 알겠죠?
0: 아, 감사합니다.
1: 네네. 그래요.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저희 연락드릴게요. 네.
0: 네, 수고하세요. 예.
1: 참 안타깝네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 방학생이 대부분이에요.
2: 네.
1: 이런 경우에 참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 그래도 지금 마음은 간절하시네요. 얘기 듣고 있다 보니까. 자, 뭐 남편 방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는 본인 방학을 좀 찾거든요. 본인 방학. 그래서 본인하고 좀 통화를 해보고 싶은데 한번 이분이
2: 이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차 방학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문자를 보내주신 분의 막내 올케라고 하십니다.
1: 서로 근데 올케한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2: 네,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1: 올케한테 그래도 전화 한번 해볼게요.
2: 네.
1: 자, 올케 끝번호가 8590번입니다.
2: 네, 8590번님.
1: 예. 8590번. 이런 경우에 이제 얘기를 안 해놓으면은 일반 전화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3: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그래서 우리 5756번님이 막내 올케에게 이럴 땐 얘기를 해주시고 문자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한번 도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2: 네, 포기하지 마세요.
1: 자, 네. 8590번 막내 올케에게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극동 방송인데요.
4: 극동. 아니 근데 제가 관계가 없는데요.
1: 관계가 그러니까 가면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끝번호가 5756번님이 저희 방송을 듣다가 막내 올케라고 하시면서 이 전화번호를 문자로 주셨어요. 저한테. 끝번호가 5756번님이 우리 그 막내 올케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저한테 좀 전화를 좀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화했는데요.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4: 아, 네네.
1: 예, 극동방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4: 들어봤죠.
1: 들어봤죠?
4: 예.
1: 5756번님이 이제 극동방송 애청자신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듣다가 막내 올케 한번 전화를 꼭 좀 해달라고 사연을 보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사연 당첨돼서 선물 드리려고 전화한 거거든요. 나쁜 전화 보이스피싱 절대 아닙니다. 예. 안심하시고.
4: 예. 전화가 국립장면이.
1: 그러니까 왜 전화가 왔을까. 저는 이제 얘기를 해놓은 줄 알았는데 지금 5756번님이 얘기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저가 들은 내용이 없거든요.
1: 5756번님, 우리 다른 분들도 이렇게 놀래주시면 안 되고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5756번님이 뭐라고 부르시는 거죠? 막내 올케가 뭐라고 부르시죠?
2: 신우이죠,
1: 신우이. 신우이, 예. 지금 신우이가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2: 막내
4: 올케는.
1: 이게 사연이 뭐냐면 지금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 올케가. 교회
4: 맞아요.
1: 다니는 걸. 저희가 이제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우리 옹울케 같은 분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4: 아, 네. 예.

0: 자, 일단은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선물을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좀 골라보세요, 선물을. 예. 자,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
1: 아, 네.
0: 예.
1: 화장품이요?
0: 화장품. 오케이. 화장품. 그리고 우리 시누이는 뭐 드릴까요? 시누이 것도 하나 좀 골라주세요. 지금 옆에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디선가.
1: 그래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0: 방송 중, 생방송 중. 지금 올케분 어디 계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1: 저 천안이요.
0: 천안.
2: 천안.
0: 시누이는 어느 지역에 있나요?
1: 같은 천안이에요.
0: 천안이구나.
2: 네.
0: 천안 어디선가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듣다가 생방송 중에 저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거예요. 예.
1: 아, 네.
0: 시누이는 뭐 드릴까요?
1: 뭐, 화장품이요?
0: 시누이도 화장품.
1: 예.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8590번님, 이게 생방송 중에 이렇게 전화 연결되는 게 절대 우연이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 시누이를 통해서 11년 동안 무슨 이유로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계기로 하나님이 지금 8590번님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이 방송에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찾는 분들이거든요. 오늘 계기로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8590번님 꼭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8590번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응?
1: 제가 뭐라고 뭐 어떻게 말씀을 못
0: 자, 저
1: 드리겠는데요?
0: 따라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죠. 결단의 기도. 저 따라서.
1: 예?
0: 저 따라서 짧은 기도.
1: 아니 갑자기요?
0: 이게 원래 프로그램이 갑자기 막 이래요. 갑자기 전화하고 갑자기 기도하고. 인생에서 갑자기 없으면 이게 딱 충격이 없으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살짝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때. 자, 저 따라서 짧은 기도.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하는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은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네.
0: 자, 우리 8590번이 오늘 좀 당황스러우셨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믿는 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다시 이번 교회에 다시 생각하고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1: 아니 근데 제가
0: 예.
1: 얘기를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킬까봐
0: 아,
1: 막너
0: 아이고, 그러면,
1: 그렇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0: 예.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고현 집사님과 저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3: 세상
0: 자,
3: 모든
0: 새끼라였습니다.
3: 풍파
0: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세요.
3: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4: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5: 때에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47차 포항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대도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과 기독교 비교라는 주제로 정종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펼쳐집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384-555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체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경주 제1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에서 1인 100명 어린이전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전도협회 파송선교사 임대이빗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함께 하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866-66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 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목사님입니다.
1: 교회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한 복음으로 묶여 완전함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한 곡의 심포니를 완성하듯 하나님은 저마다의 다름을 사용하여 사랑의 하모니를 만드십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열 속에서 다시 하나의 길, 하나의 소망, 하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다시 하늘의 질서와 사랑의 조화를 심으셨습니다. 흩어진 인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묶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회복입니다. 쉽게 분열될 수 있는 위기 앞에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성경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느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이루신 연합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내며 서로 다름 속에서도 한 복음을 붙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직동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3: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철을 따라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어 마르지 아니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로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 끝없이 공급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좋은 클래식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

주의 사랑 비출 때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 준비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아주 이 시기와 딱 맞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기순 작시, 이흥렬 작곡의 코스모스를 노래한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을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기순 작시, 이흥렬 작곡의 코스모스를 노래한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플랫 메이저 RV 548번 가운데 1악장 알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오보에와 독주 바이올린 그리고 현악합주

통주 저음으로 활용되는 챔발로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바로크 시대의 합주협주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빠름 느림 빠름의 삼악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오보에의 그 콧소리 같은 비음이 섞인 소리, 또 목가적인 음색의 그 매력적인 선율과 바이올린의 민첩하면서도 화려한 패세지가 서로 대화하듯 대조를 이루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비발디가 만들어낸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협주 양식, 리토르넬로 형식, 합주 그리고 독주, 합주 독주의 순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리토르넬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별히 바이올린과 오보에가 서로 주고받는 모방적인 진행이 매력적인 그런 악장입니다. 비발디의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플랫 메이저 RV 548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플랫 메이저 RV 548번 가운데 1악장 알렉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이메이저 작품 번호 109번의 사막장 안단테 몰토 칸타빌레 에스프레시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실 이 사막장은 6개의 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변주에서는 음영이 점점 짧게 분해되면서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베토벤이 남긴 32곡의 소나타 가운데서 이제 후기 소나타를 이루는 첫 번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악장이 15분이 넘는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작품의 일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E메이저 작품 번호 109번의 3악장 안단테 몰토 칸타빌레 에스프레시보 오늘 이 작품을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E 메이저 작품 번호 109번의 3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 조르즈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서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BJ 오페라 카르멘의 서곡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나강의 여덟 번째 너는 내 마음을 알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사건들, 이런 사건들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그 다음에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나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셨던 사건 혹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 결과가 궁금해서 관심을 끊지 못하고 마음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의 요나가 바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면 요나는 하루 동안 외침으로 니느웨의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지요. 그런데 요나는 이 일이 견딜 수 없습니다. 싫어하였고 성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간 이 요나의 모습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졌던 것이죠. 그때 요나의 속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거듭난 성도라도 믿음의 한 사람이라도 옛사람의 이 뿌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집요하게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이 요나의 모습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상황 앞에 있는 것 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들도 우리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든지 요나 같은 태도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도 모르게 터트려져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이 바랬던 그 일이 실망스럽게 될 때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만의 이야기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요나도 모두 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 관심 때문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었었지요. 그런데 이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의 변화만큼이나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의 변화에도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이와 같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발현되거나 있을 때 끊임없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의 마음 가운데 여기 범죄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동산을 거니며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지요. 심지어 우리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 가인에게 찾아와 그의 영혼을 흔들며 묻는 것이지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영혼을 깨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묻고 우리 도우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도 모세와도 그리고 엘리야와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도 대화하시고 찾아오시고 물으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요나에게 찾아오셨고 요나에게 대화를 청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4장 5절로 11절 이 속에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등장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마음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막에 앉은 요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요나가 어떻게 대했을까요? 예,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5절을 보면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물으셨지만 요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을 뛰쳐 나간 것이죠. 여러분, 혹 가정 내에서 우리 아내와 남편이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문을 닫고 나가버립니다. 만약에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가버리는 것이죠. 혹은 자녀가 우리 부모가 물었는데 문을 닫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나 앞에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저 니느웨 성 바깥으로 뛰쳐 나간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는 마음인 것이지요. 이 바깥에서 저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요나의 태도, 이것은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지만 우리 말문 없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것 또한 요나의 대답이기도 하지요. 나는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뜻, 그 뜻이 요나의 태도 속에 있지요. 여러분, 여기 요나의 태도 속에서 발견되는 요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이 떨어지고 그것을 나는 멀리에서 구경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옛 속담 가운데 우리 개버릇 남 못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요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니느웨가 지금은 잠깐 울며 불며 회개했다 치자, 하지만 개버릇 남 주겠어? 금방 이 욕심의 사람들이, 이 욕정의 사람들이 금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하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이성의 불을 던지실 거야. 지진으로든, 그 땅에 우리 어마어마한 전염병으로든,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든, 그 땅에 심판이 오게 되지 않을까를 기다리는 이 마음,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요나의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나는 그 이웃에게 불행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 요나의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실패를 은근히 기다리는 마음, 누군가의 잘못을 기다리는 마음, 무언가 내 눈에 걸리기만 해봐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지요. 우리 누군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요나의 초막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초막은 옛일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초막 속에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슬픈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목자들 마음 가운데 만약에 이웃을 향한 궁휼함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슬픈 사건, 아픈 사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히 애끓어지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누군가의 삶에 소망이라는 것을 꿈꾸는 마음이 성도들의 심령이어야 하고 목자들의 심정이어야 하고 목회자의 심정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궁휼의 마음이 잃어버려지게 될 때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 상상력이 고갈되고 사라지는 것이죠. 좋은 일을 꿈꾸는 마음이 우리 그 마음 가운데서 휘발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요나를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둘째, 방농클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작고 부드러운 것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변한 것처럼 요나가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는 큰 풍랑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무언가를 예비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크고 엄청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 부드러운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중동의 정원은 우리 뜨거운 태양이 작열합니다. 그와 같은 그곳, 그 중동의 한 뜨거운 태양볕 아래 요나가 초막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마른 나뭇가지를, 먹개를 얼기설기 얽혀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초막이라 말하지만 그늘을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떼약병 몇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 요나,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예, 방농쿨이 땅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초막에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룻밤 사이에 풍성한 잎을 낸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가 앉은 자리를 그늘로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4장 6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방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시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하여 요나는 기뻐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우리 정말 우리 무례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역사가 우리 그곳 바로 그 현장에 일어난 것이지요. 자기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이 갑자기 자라나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요나는 이 그늘로 인하여 기뻐함은 있지만 감사함이 없는 것 있죠. 여러분, 그늘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늘을 주신 분을 발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사소한 현장처럼 우리의 일상이 보여지지만 실상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의 요나는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숙제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포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누구로 인함인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요나를 향하여 우리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이죠. 요나에게 꼭 맞는 정확한 공급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덮고 그리고 요나를 궁휼히 여기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다음날 또 다른 것 하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벌레였던 것이죠. 벌레를 보내어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게 하였지요. 그로 인하여서 아침녘 이 박넝쿨이 시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풍과 우리 태양이 그 머리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불평을 시작하는 것이죠. 요나는 또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 힘이 들면 우리 어려우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섭섭함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여달라고 요청을 거듭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말버릇처럼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 요나는 뭐 아니면 도, 이런 성격입니다. 원하는 것 맞으면 예스, 맞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나 죽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극단적입니다. 요나의 이와 같은 극단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요나를 방치하거나 혹은 못 들은 척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박넝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벌레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원함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뜨거움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은혜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치는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의 교육의 방식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좋은 것들로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뜨거움으로도, 때때로는 뜨거운 동풍과 우리 머리가 탈 것 같은 뜨거운 태양으로도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요나를 끝까지 붙잡고 그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 뜨거운 동풍으로 우리 심령이 괴로울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가 깨닫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저기 저 니느웨에 있는 우리 12만여 명에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들만 중하게 여기고 그들만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 곤고함과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 포기 아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질문을 거두지 않고 질문을 그 심령에 떠오르게 하시며 질문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은 박눈클과 뜨거운 바람과 태양빛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고 싶은 진짜 질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요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가 박넝쿨을 아꼈느냐? 그 풀 한 포기를 아꼈느냐? 너의 마음의 저울에 풀 한 포기를 우리 한쪽에 올려놓고 12만 여명을 그 한 저울에 올려보아라. 너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었습니까? 방넝쿨로 기울었던 것이지요. 나에게 시원함을 주었던, 나의 만족을 주었던, 내 머리가 탈 것 같은 그때 나에게 그늘을 주었던,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풀 한 포기, 그 풀 한 포기를 12만여 명,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62여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영혼의 무게보다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는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우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이와 같은 그 한 사람보다, 그 많은 사람들보다 너의 박넝쿨, 그 풀뿌리, 그 하나가 더 중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담으로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남나라고 하는 이런 속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수많은 불의의 현장에서 보면 우리 돈이 중합니까? 사람이 중합니까? 예, 모두 사람보다 돈이 중하여 일어난 일들입니다. 돈을 차지하기 위하여 돈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불행의 사건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듣는 것이지요. 우리 최근에 있었던 우리 이란과 미국의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탄성을 하지 그 땅에서 죽고 있는 사람들, 그 땅에서 피 흘린 역사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줄어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슬픔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숨겨진 죄악이지요. 나의 주머니를 해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나의 만족에 우리 불편한 일을 만드는 어떠한 사람들에 위하여, 그리고 나의 납득과 나의 피로를 해치는 어떠한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 나의 필요, 나의 만족만이 중하다라고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 시대에 대하여 요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과거에 얽혀있는 묶여있는 요나를 향하여서 자비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에게 요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니느웨를 보고 세상을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이 아닌 요나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목표, 내 경험, 내 확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함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건 어떤 뜻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 라고 하는 건 세상에 있는 사건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일들을, 나와 관련되어 일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나의 중심, 내가 꽉 붙들고 있는 나의 경험, 이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그 현장을 새롭게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감독자도, 인생의 주관자도, 인생에 대한, 나의 인생에 대한 판단도 나였고 나 홀로였는데 이와 같은 인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요나와 같은 일들이 끊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요나와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요나와 같이 질문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아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요나가 질문받았던 내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억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두 질문, 하나님의 질문은 큽니다. 나 자신으로 생각했던, 나 중심으로 가졌던 우리 이 마음을, 우리 이 두 질문 앞에서 이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두 질문 앞에 우리는 나 중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루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의 순종 아니었습니까? 이 두 질문 앞에 예수님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신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보아야 다 이룰 수 있는 주의 뜻 앞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가 저기 이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어질 것을, 심지어 자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질 것을 바라보는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을 궁휼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소중합니다. 우리 자신은 존귀합니다. 우리 자신은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귀함만큼 누군가의 귀함, 누군가의 존귀함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4장 11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질문 앞에 요나의 대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0: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남겨진 12절에 대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숙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그 12절의 말씀을 제가 써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써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12절은 우리의 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대답인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저기 저 니느웨 성 동편의 초막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니느웨 그 성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죄인, 가득한 죄인들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 요나서가 남겨준 이 12절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써내려가는 은혜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중심의 자리, 나 중심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과 세상, 그리고 나의 심령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드릴 나의 응답,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0091번 포항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달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할 말과 어른에게 할 말이 다르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선교팀은 버가를 거쳐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안식일 회당에 앉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청중이 어릴 적부터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주시고 광야에서 참아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일, 그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아는 데서 시작해 모르는 데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훗날 아덴에서는 다르게 전합니다. 성경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조상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그것을 지으신 분에서 시작합니다. 대상에 맞춰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자기 확신이 강하면 마음이 급해지기 십상입니다. 상대가 어디까지 아는지 헤아릴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면 배려하지 못한 채 하고 싶은 말부터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클수록 목소리는 커지고 귀는 닫힙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먼저 방식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첫 곡 테너 김승일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크록스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전도자에게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너무 그에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외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가 있는데요. 정말 듣기 싫거나 너무너무 싫은 표정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면 너무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높이에 맞춰 많은 예화를 들어가며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당신들의 입술은 너무나도 복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또 지혜를 구하면서 더 멋진 전도자로 날마다 쓰임받기를 오늘도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초롬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위클레시아가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큰일을 행하신 예라모십의 찬송으로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힘들 때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전하는 입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큰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강력한 대군이죠.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 번에 걸쳐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기원전 그래서 605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나라에 있는 똑똑한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1차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에 바벨론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그때 바벨론은 많은 문문들과 또 더불어서 젊은이들, 약 1만 명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 포로 가운데 오늘 본문에 25세의 젊은 에스겔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12년 후에 바벨론이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냐면 이제 남유다라는 조국이 완전히 사라지고 백성들이 다 포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요, 정말로 하루하루가 절망과 아픔의 그런 연속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렇게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소망의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포로 생활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에게 용기를 선포하고요,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에스겔 37장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구절이죠. 뭐냐면 마른 뼈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보여주신 거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에스겔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은 거예요. 강권적으로 잡아서 한 골짜기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지금 환상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요, 너무나 처참했어요. 너무나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요, 과거 전쟁이나 어떤 참혹한 학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살과 어떤 가죽은요 썩어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 온통 사방에 뼈들 뿐이에요. 뼈만 수두룩히 쌓여있는 그 현장 가운데로 지금 에스겔을 데려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뼈들마저도 그냥 뼈가 아닙니다. 그 뼈들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태양 안에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결국 뭐냐면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완전히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마른 뼈들, 마른 뼈들이 수두룩히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어떠한 생명의 기운이나 어떤 숨결과 같은 단 1%의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죽음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른 뼈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건가? 이 마른 뼈가 뭘 보여주고 있는 건가? 당시 바벨론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핍박과 수모를 당해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요 불길에 처참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젖과 끓이 흐르던 그 약속의 땅은 이제 황폐한 폐허로 다 변해버렸어요. 더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칼날에 다 죽음을 당했고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살아남았다 한들 낯선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입술에서는요 처절한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에스겔 37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설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자신들의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 우리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마른 뼈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온 인생 동안 피땀 흘려서 일구어온 사업이요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서 부도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고 기도하며 지켜온 이 가정이요 정말 이혼과 파탄의 지경에 이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나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정말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불치병의 선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치병의 선고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삶이 멈추는 거예요. 한순간에 삶의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마른 뼈의 골짜기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냐면 사람이요 완전히 끝났다, 이제 미래가 없다, 도저히 살 희망이 없다, 이제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마른 뼈 환상이라는 거죠. 바라볼기는요 오늘 본문의 이 마른 뼈 환상,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 설교 제목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젠 희망이 없고 완전히 끝났다고,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지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것이다. 너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방법과 길은요, 바로 모든 상황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마주하고 있는 이 골짜기에는요 뼈가 가득했어요. 그 뼈들은 다 심히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고 있냐?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전적인 절망과 무능력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 한계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른 뼈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현장,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바로 그 마른 뼈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수두룩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현장은 죽었는데 죽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돼서 다 말라 비틀어진 뼈가 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이 뼈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아니 이 뼈들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맞는 거라고요. 우리의 기본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요 하나님께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아니 이 정도로 말라버린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분명히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요. 너무나도 오래돼서 시간이 너무나 지나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겔 대답은 뭐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뭡니까?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상황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의 고백이었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고백인 거죠. 바라올기는요 이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은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혼자 붙들고 씨름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씨름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도 없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내 모든 상황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해야 할 일은 이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볼기는요, 내 눈앞에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게 방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의 위기, 또 사업의 위기, 생명의 위기 앞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이제는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에스겔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 번째요, 바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4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첫째로 방금 전에 모든 상황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회복의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정말 놀라운 지금 명령을 내리시고 있잖아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러잖아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정말 이 마른 뼈가 수두리 쌓여있는, 이미 죽어서 뒹굴고 있는 마른 뼈들에게 말을 건넨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왜 말을 하냐고요. 말라 비틀어져서 뼈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무슨 말을 하냐고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니, 뼈가 귀가 어딨냐고요. 어떻게 말을 알아들어요. 아니,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말에 반응을 보이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또 뭐냐, 에스겔은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기의 생각을 뭐예요?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인간의 그럴듯한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은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고 차가워진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은요, 결코 화려한 말이나 세상의 감동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어있는 곳에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망으로 가득한 절망에 빠진 곳에서 다시 소망이 피어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오기는요 내 상황 내 감정에 매이시면 안 돼요. 거기에 압도당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마른 뼈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마른 뼈를 다시금 일으키고 세우는 능력과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에스겔 37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에스겔 37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뭐예요? 뼈들이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가 착 맞아들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죽어있던 뼈들이 움직이는 놀라운 변화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오기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에스겔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세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마른 뼈를 향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그 심령,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선포한 말씀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이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흩어져 있던 나뒹굴어져 있던 뼈들이 하나하나 서로 맞춰지고 연결되고 또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위에 힘줄이 생겼어요. 그리고 살이 오르고요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뭐냐면 거의 사람의 모습 사람의 형체가 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죽음의 골짜기에 말씀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겉모습만 보면 완벽하게 사람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뼈가 뼈들이 맞춰지고요, 힘줄이 생겼고요, 살이 올랐고요, 가죽이 덮였어요. 겉모습만 보면 완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0: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소위 말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 생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힘들어요. 루아흐, 루아흐. 이 뜻이 뭐냐? 바람, 호흡, 또 중요하게 성령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루아흐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생기, 그 성령의 거룩한 호흡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즉 말씀으로 뼈와 뼈가 연결되고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잖아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예요?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께서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다시금 생기를 충만히 불어넣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뭐냐면 죽음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잖아요. 그 뼈들,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연결이 됐어요. 살에 입혀지고요, 가죽으로 덮어졌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살아난 거죠. 결국에는 마침내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살이 펴지고 가죽을 덮어주는데 멈추시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완전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라는 것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프고 어떤 상처를 입고 시험받은 그 부분만 살짝 떼내서 AS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무너졌던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마침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한 가지 할 게 더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야 돼요. 절대 마른 뼈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로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과 자녀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며 나가셔야 돼요.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군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지금 내가 그 어떤 마른 뼈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변함이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하세요. 그러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 있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죽어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숨쉬는 인생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포항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32국에 7300번, 232에 7300 포항제2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듣다가 갑자기 잡음이 들리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릴 때, 그럴 땐 라디오 주파수를 살짝 돌려보죠. 조금씩 맞춰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선명한 소리가 들립니다. 포항극동방송의 주파수는 FM 90.3MHz. 이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복음의 소리도 접하실 수 있는데요.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도 참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걱정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또 다른 사람의 말,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까지. 그 소리들이 너무 커지면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중요하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마음속에 가득했던 잡음은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봐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청취자분 여러분, 복된 화요일입니다. 네, 다들 평안하셨나요? 우리 첫 찬양으로 크룩스의 목소리, 내 믿음의 고백되리라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힘찬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항상 출석 체크를 받는데 화요일이죠. 저번 주 토요일 날 공개 방송 이후 첫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 생각엔 공개 방송 때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석 체크도 좋은데요. 후기를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김보석 PD님께 들었는데 아침 방송에서 어떤 분께서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다고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진짜 외워지네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침 말고 저녁에 해주시면 됩니다. 또 저는 못 봐요. 네, 그래서 그때 참석하신 분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께서 참여해주셔서 그 현장이 더 풍성할 수 있었고요. 더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또 기도해주신 우리 청취자 가족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2042번님 아멘. 포항극동방송은 고향집 같아요. 할렐루야. 포항극동방송이 그만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겠죠. 고향집이라고 하니까 또 얼마 안 남은 추석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고향 가는 그 길도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또 0074번님 PD님 샬롬. 오감완 오마완 오찬완 서울에서 출첵하고 함께합니다. 네,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 서울에서 듣고 계십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오감완 오마완 오찬완 출석 체크도 해주셔도 됩니다. 똑같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오늘의 출석 체크 찬양 들으면서 기다릴게요. 두 번째 찬양입니다. 웨이홈의 목소리예요. 금을 만드는 시간 올려드릴게요. 공개방송 다녀오신 분들 후기 올려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또 출석체크 5만원, 5감원, 5찬원 받습니다.

네, 오늘도 출석 체크, 또 공개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도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우리 2667번님, 오마로한 오찬원 오감환으로 출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6809번님께서도 이렇게 공개 방송 때 저희가 나눠드린 선물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날 오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렇게 또 선물 말씀 캘리그라피를 저희가 한 분씩 성함을 넣어서 적어드렸습니다. 혹시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 방송사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방송사에서 또 이걸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말씀해주세요. 네, 또 9428번님. 아, 5세 아이와 함께 가서 암송은 힘들었지만 하마 선생님도 보고 즐거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받았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5살 아이와 함께 오셨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잘 오셨어요. 또 말씀을 찬양하는 시간이고 또 풍선쇼도 있었죠. 하마 선생님의 열띤 그 분위기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박수 많이 치고 또 선물 받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9428번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7368번님, 공개방송 잘 봤습니다. 같이 동행한 손자가 풍선을 못 받아서 많이 아쉬워했어요. 허허, 다음 기회가 되면 또 가자고 했습니다. 항상 늘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손자와 함께 와주신 우리 7368번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 풍선이 참, 네, 경쟁률이 높았어요. 그 가운데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풍선 받기 쉽지 않았는데, 아, 제가 또 오늘 기회가 된다면 퀴즈 맞히시고 선물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 또 공개방송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7368번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7201번님, 아직 미말 완입니다. 센스가 있으시네요. 아직 못 읽으셨나 봐요. 괜찮아요. 오전에 극동방송사에 갔다가 홍 PD님 봐서 반가웠어요. 얼른 청취합니다. 아, 네, 알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저도 반가웠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솔직한 미말완이라는 단어도 보내주시고요. 7201번님, 매번 이렇게 애청해주시는 분이시죠.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네, 또 경주에서 보내주셨네요. 2171번님, 안녕하세요. 경주에 왔습니다. 오마로한 오찬환 오감환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은혜에 신청합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샬롬. 네, 찬송가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찬양. 오늘 저희가 송출할 수 있으면 송출하고요. 못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을 꼭 청취해주세요. 네, 또 8373번님. 오늘따라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더 오래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오감원이라고 이렇게 감사한 이유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출석 체크 다들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올리셔도 됩니다. 저희는 코너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도 받을게요.

0: 달고 달디단
1: 바이블.
0: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시간, 달고 달디단 바이블.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을 채워볼까요? 이 시간은 노래로 성경을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암송을 피아노 반주로 함께 도와주실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그리고 싱어의 김아리엘 양, 박예린 양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방송이 조금 더 여유 있어지셨죠, 여러분? 우리가 공개 방송을 마치고 이렇게 또 라디오에서 청취자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되게 이제 토요일에 만나고 화요일에 만나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기분이 아니죠.
3: 그러네요.
0: 곧 네, 막 이렇게 네
3: 바쁘게
0: 최근에 뵀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그날 어떠셨어요, 사모님? 공개 방송 때 우리 청취자분들과 직접 만났는데 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3: 기대도 많이 됐고
0: 네.
3: 또 직접 만나서 함께 말씀 암송을 한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사실 걱정도 되면서 떨림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우리 아리엘 양은 그날 말을 많이 하고 싶었다고요?
4: 네.
0: 오늘 많이 제가 말을 시킬게요, 아리엘 양. 네, 그날 좀 어땠어요?
4: 엄청 긴장되고 떨릴 줄 알았는데 많이 떨리지 않고 되게 재밌었어요.
0: 그리고 또 저희가 한 260분 정도가 앞에 계셨어요.
3: 많이 오셨네요.
0: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담대함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큰 행사하고 이러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4: 네. 잘할 수 있어요.
0: 앞으로도 공개 방송이 또 된다면 열린다면 함께 할 거죠?
4: 당연하죠.
0: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린 양.
5: 나.
0: 예린 양은 그날 말씀 암송보다 풍선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진에서 다 봤어요. 사진에서 뒤에 누가 날아가더라고요.
4: 네, 날아다녔죠.
0: 날아다니더라고요. 막. 여러분들 사진 보는 거 재밌습니다. 그날 이제 아이들이 막 풍선 받으려고. 야, 예린이 점프가 그렇게 높이 되는지 처음 봤어요.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풍선 받았어요?
5: 네.
0: 받았어요?
3: 아, 받았구나.
4: 네. 작은 거 하나.
0: 작은 거 하나 받았어요?
5: 100조 받았어요.
0: 100조 받았구나.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달고 달디단 바이블 계속해서 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저희가 시편 100편을 찬양으로 암송했죠. 오늘은 그런데 시편 100편은 그날로 마무리가 됐고요. 또 그날 정말 외워가시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가 후기를 또 들어보니까 진짜 외워져서 신기했어요 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뭔가 오늘은 항상 그냥 듣고 계셨던 분들도 따라 부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리엘 양,
4: 네.
0: 오늘은 더 열심히 불러주길 바라요.
4: 당연하죠.
0: 준비가 됐을까요?
4: 네.
0: 네, 좋습니다.
4: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주 말씀 어디였는지 아리엘 양이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제가 저번 주에 신명기 말씀 외웠죠?
4: 네.
0: 몇 장, 몇 절까지였을까요?
4: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0: 맞아요. 이 말씀 저희가 찬양으로 한번 다시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지금 저희가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외워봤어요. 나눠서.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습하는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지금 다들 계속 청취하셨던 분들도 입을 벌려서 입술로 따라 부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사모님의 반주로 또 아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따라 불러주세요. 예린 양도 준비됐죠?
5: 네.
0: 네, 지금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찬양으로 불러봅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야, 진짜 외워져요. 찬양으로 하면 너무나도 쉽게 외워집니다. 우리 예린 양. 네, 좋아요. 졸린 거 아니죠?
1: 아닙니다.
0: 네, 우리 2667번님께서 어떻게 보내셨죠?
1: 김혜정 사모님도 멀리서 봤는데요. 마음이 넓은 바다같이 풍성한 것 같았습니다. 늘
0: 아이고.
1: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0: 아, 네. 공개
1: 감사합니다.
0: 방송에 참여하신 우리 2667번님의 후기입니다. 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홍 PD님, 그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참여 못하고 일부 마치고 왔었어요. 아,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외우니 금방 외울 것 같았어요. 박예린 양과 김아리엘 양을 그동안 방송 들으며 보고 싶었는데 멀리서나마 봤습니다. 두 어린이 키와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기도드려요. 즐겁고 산뜻하게 진행하시는 홍 PD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오, 이렇게 예,
2: 감사합니다.
0: 저희 모두를 언급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2: 네.
0: 아, 그런데 우리 김아리엘 양은 키가 큽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리엘이 저를 넘었어요.
2: 아, 네.
0: 제가 단체
2: 그렇더라고요.
0: 사진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 아,
0: 야,
2: 네.
0: 아리엘이 나보다 컸구나.
2: 작년만
0: 부럽습니다.
2: 해도 그러진 않았던 것
0: 네,
2: 같은데요?
0: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요.
2: 근 1년 사이에 네, 홍
0: 예.
2: PD님을 초월했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더 추월해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크는 거예요, 아리엘 양? 좀 나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1: 일단은 밥도 많이 먹고요.
0: 네네.
1: 운동도 자주 하고, 제가 우유를 엄청 좋아해요.
0: 우유를,
2: 네, 우유를.
0: 역시나 옛말이 틀리지 않아요. 다들 우유 먹어라, 이러시잖아요.
1: 하루에 우유 한 3팩 정도 먹는 것 같아요.
0: 흰우유를요?
2: 네.
1: 네.
0: 야, 진짜 좋아하는구나. 배는 괜찮아요, 그런데?
1: 네, 밥 먹을 때마다 먹어요.
0: 근데
2: 물
0: 신기하네요.
2: 마시듯이.
0: 진짜요?
2: 네.
0: 전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서, 아리엘 양이 이렇게 우유를 좋아하는 게 신기하네요. 밥 먹을
2: 음식을
0: 정도면.
2: 먹다가 매워도 우유를 먹고, 또 목이 말라도 우유를 먹고.
0: 야, 여러분, 우유랍니다, 우유. 예린 양 우유 열심히 먹고 있어요?
2: 아니네요.
0: 우리 우유를 많이 먹으면 된대요. 네, 어린이 친구들이 지금 키가 자라고 싶은 친구들이 참 많을 텐데요. 네, 우유 열심히 드시고요. 또 제가 강조하는 건 잠을 많이 자야 된다. 네, 밥도 많이 먹고 잠을 잘 자야 돼요. 일찍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지 말고. 네, 어쨌든 우리 두 어린이와 키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나길 기도드린다고 해주신 2667번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복습하는 말씀, 신명기 말씀 함께 찬양으로 불러봤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 말씀에 관한 퀴즈를 너무 많이 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0: 출제를 할게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제가 공개방송 전에 바이블이라고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보내시고 신청하실 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적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네,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고 이거일 것 같다 약간 찍으시면 됩니다. 공개방송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들께 이런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자, 1번 요한복음 3장 16절, 2번 이사야 41장 10절, 3번 시편 23편 1절. 이 내용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1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2번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 아리엘 양이 한번 읽어볼까요?
1: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0: 아멘. 이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2번이고요. 3번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 예린 양이 한번 읽어볼까요?
2: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0: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자, 이 중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득표를 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1번 요한복음 3장 16절, 2번 이사야 41장 10절, 3번 시편 23편 1절. 생각보다 좀 차이가 납니다. 1위랑 2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은 재미로 퀴즈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잘 맞춰보세요. 공개방송 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전 신청을 받았을 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받았었어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1번 요한복음 3장 16절, 2번 이사야 41장 10절, 3번 시편 23편 1절 말씀. 정답 맞히시면요 선물 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우리 네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서 나랑 이분, 이 청취자분들과 마음이 통했을지 생각하면서 한번 보내보세요. 1번 요한복음 3장 16절, 2번 이사야 41장 10절, 3번 시편 23편 1절.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0: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 풍파 지난 후,
1: 세상 풍파 지난 후,
0: 영화로운 나라와,
1: 영화로운 나라와
0: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0: 네,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 방송 그 사전 신청 때 받은 설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말씀이 무엇인지 퀴즈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정답 제가 네분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네분 이상이 맞히셨어요. 아,
1: 이걸
0: 네.
1: 어떻게 맞추시죠?
0: 그러니까요. 오늘은 재미입니다. 재미. 그리고 또 약간 이제 감이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1: 그러네요.
0: 자, 일단 1번이 요한복음 3장 16절. 2번이 이사야 41장 10절. 3번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었거든요. 정답 바로 공개할게요. 정답은 같이 말씀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2: 3번
3: 3번
2: 시편 23편 1절 말씀.
0: 아멘. 네.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시편 23편이 쭉쭉쭉 있길래 되게 인기가 많은 말씀이구나. 저희가 23편 많이 알고는 있지만
1: 그렇죠.
0: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이 말씀이 많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선물 받으실 분네분 빠르게 발표할게요. 자, 뒷자리 번호 3801번님, 그리고 2667번님, 그리고 3631번님, 8151번님 축하드립니다.
1: 와,
4: 축하드립니다.
0: 네, 많이 맞추셔서 제가 이분들 가운데서도 또네 분을 골랐습니다. 네, 선물 못 받으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퀴즈 때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3번 찍어봅니다. 최고 어려워요. 2번 보내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1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6252번님. 아, 근데 아쉽습니다. 네, 또 1372번님께서 맞히셨는데 못 드렸어요. 아, 3번이요. 저도 3번 신청했거든요. 아, 아쉽습니다. 네, 맞았어요. 아, 또 0688번님도 3번이요. 맞히셨네요. 7201번님도 맞히셨습니다. 와, 저는 시편 23편을 감사합니다.

0: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의 주파수, 마음의 주파수를 말씀에 맞추자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후에도 나올 말씀 기대하면서 달고 달리단 바이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이제 오랜만에 새로운 말씀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그 전에 잠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스폿이 있습니다. 잠시 듣고 돌아올게요.
2: 생명 사랑 캠페인 생명의 전화가 함께합니다. 위기에 당신 곁에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생명 존중, 사랑 실천, 자살 예방.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포항 생명의 전화에서는 삶에 지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혼자가 아님을 말해주려 합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하는데요.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와 걸으면서 자살 위기자들에게 혼자가 아니며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철길숲 생명사랑 8km 밤길을 걸으며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도 함께하고 사랑의 불도 밝히며 생명의 가치를 함께 비추길 바랍니다.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의 전화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곧 이제 열리는 캠페인이죠.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 포항시 철길숲 한터 마당에서 이런 캠페인이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명을 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생명 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이에요. 주일이에요, 사모님.
1: 네.
0: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까지 마치시고 또 함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동참해 주실 분들 이곳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생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1: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네, 많이 참여하셔서 또 자살 예방 캠페인입니다. 함께 또이 캠페인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목표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 사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새로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 네.
0: 어떤 말씀일까요, 사모님?
1: 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0: 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으로 돌아왔네요.
1: 네.
0: 저희가 예전에도 산상수훈
1: 그렇죠.
0: 마태복음
1: 마태복음 5장.
0: 5장. 이번엔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린 양하고 아리엘 양이 같이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0: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시작.
3: 예수께서 이르시되
0: 예수께서 이르시되
3: 내 마음을 다하고
0: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0: 아멘. 네, 사모님.
1: 네.
0: 아, 이 37절 너무나도 익숙하네요.
1: 그렇죠.
0: 네.
1: 지난주까지 저희가 불렀던
0: 네.
1: 신명기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0: 맞습니다. 오늘도 복습하면서 한번 불러봤는데,
1: 네.
0: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모님.
1: 네, 맞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똑같이 명하고 계시죠.
0: 네, 이렇게 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신명기와 마태복음에.
1: 네.
0: 이유가 뭘까요?
1: 네,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믿음은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네. 또 뿐만 아니라 구역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0: 네.
1: 선육

0: 육신하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같은 명령을 주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아, 맞습니다. 이 신명기는 구약의 말씀이고 마태복음은 신약의 말씀인데,
0: 그렇죠.
1: 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믿음이군요.
0: 네. 또 그런데 단순히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는 구약의 말씀보다 더 강조된 것 같아요.
1: 어떻게 강조가 됐을까요?
0: 단순히 마음과 뜻, 힘이 아니라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 목숨을 다하여.
0: 네.
1: 참 우리 예수님도 나를 죽기까지 그러네요.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단지 내 마음을 다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는 이런 철저한 순종, 즉시 순종,
0: 맞습니다.
1: 그런 행동의 실천임을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은
0: 맞습니다.
1: 말씀입니다.
0: 네.
1: 네, 오늘 함께 새롭게 들어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사모님
0: 네.
1: 찬양으로 한 절씩 배워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우리 사모님께서 먼저 선창해 주시고
0: 네.
1: 후창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0: 네. 오늘은 네. 37절만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나누는군요.
0: 네네.
1: 37절만 좋습니다, 여러분.
0: 네. 아, 37절. 37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1: 네.
0: 오늘은 37절 한 절만 하고요.
1: 네.
0: 다음 주에 38, 39, 40절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길이가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 37, 38, 말씀 이렇게 적절하게 나누셨어요.
0: 네.
1: 괜찮아요, 여러분.
0: 네네.
1: 네, 오늘은 37절만 한다는 사실.
0: 네, 그래서 노래가 중간에 어중간하게 끝난다는
1: 그것이
0: 사실.
1: 우리의 묘미죠.
0: 네. 네.
1: 저번에도 네, 신명기도 약간 애매하게 끊겨서
0: 맞아요.
1: 기다려지는. 네. 누가 웃었는데
0: 우리
1: 지금.
0: 우리 예린이가 웃었어요.
1: 네. 그렇죠, 예린이
0: 양. 아이들이 보기에도 어색한.
1: 네. 하지만 이어진다는 사실.
0: 네.
1: 그래서 또 들으셔야죠.
0: 길게, 네, 길게 다가면 또 기억하기가 또 쉽지는 않으니까요.
1: 맞아요.
0: 네. 또 잘 기억하기 위해서 나눠서 하는 거니까
1: 네.
0: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37절만 암송합니다.
0: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예수!

0: 야, 확실히 사모님 이렇게 들으니까 전곡을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네, 좋습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한 번만 더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37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1: 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0: 네, 반주가 없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선포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0: 네네.
1: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0: 이르시되.
1: 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0: 다하고, 목숨을
1: 목숨을
0: 다하고.
1: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0: 아멘.
1: 벌써 한 구절이 다 외워졌죠?
0: 맞아요. 신명기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
1: 네, 순서는
0: 네.
1: 조금
0: 조금
1: 다르지만,
0: 다르지만.
1: 네, 그래도 충분히
0: 네.
1: 익숙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1: 아, 네.
0: 네.
1: 하나, 둘,
0: 하나,
1: 하나, 둘,
0: 둘,
1: 셋.

0: 번에 부르니까 더 잘 헤어지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보다 한 번에 하니까 더 잘 되네요. 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찬양으로 암송해봤어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첫 번째 말씀만 배워봤는데요. 이후에도 뒤에 38절부터 40절 말씀 함께하니까 다음 주에도 청취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퀴즈 한 문제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선물 못 받으신 분들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
1: 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비교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특별히 더 강조된 말씀은 무엇일까요?
0: 네. 1번은요.
1: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0: 2번은요.
1: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0: 네.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마태복음과 신명기를 비교해봤어요. 참 비슷합니다. 네. 6장 5절과 그리고 방금 외운 마태복음 22장 37절이 비슷해요. 네. 근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특별히 더 강조된 말씀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찬양으로 나왔죠?
1: 맞습니다.
0: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맞추실 겁니다. 1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은 객관식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객관식 말씀드릴게요. 1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특별히 더 강조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힌트를 좀 이렇게 후하게 드리려고 해요. 방금 저희가 함께한 찬양 음원으로 올려드립니다.

0: 네, 아, 사모님, 음원 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이, 아, 예수께서
1: 아이들이.
0: 이러시다. 네, 선포하면서 들어가는 말씀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가 또 이렇게 퀴즈를 드리면서 힌트로 찬양도 올려드렸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비교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오늘의 말씀이죠. 특별히 더 강조된 말씀은 무엇일까요? 1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답은
1: 1번,
0: 목숨을
1: 목숨을
0: 다하여
1: 다하여
0: 하나님을
1: 하나님을
0: 사랑하라.
1: 사랑하라.
0: 아멘. 1번이었습니다. 네, 우리 0688번님 1번 정답이고요. 3838번님 1번 정답. 7513번님도 정답입니다. 또 7368번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말씀을 아예
1: 네.
0: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9641번님, 아리엘 양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거 좀잘 살려주세요.
2: 정답이요. 1번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0: 아,
2: 눈눈안나.
0: 귀엽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아리엘 양이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네, 9641번님 정답. 3230번님 1번 정답입니다. 또 9795번님도 정답 맞히셨고요. 4955번님 뭐라고 보내셨을까요? 우리 예린 양.
3: 1번,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0: 아멘. 정답입니다. 또 4642번님 1번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3801번님 목숨을 다하여 1번입니다. 할렐루야. 선물 감사합니다. 순교자적 신앙 될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받으셨어요. 또 맞히셨습니다. 그런데 또 7656번님 1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오늘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더 이렇게 은혜로운 댓글들 많이 작성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1372번님 뭐라고 보내셨을까요, 사모님?
1: 네, 1번 정답.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과 믿음의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입니다. 오늘 1번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네분 뽑아봤습니다. 오늘은 계속 네 분을 뽑게 되네요.
1: 네,
0: 네.
1: 많이들 참여해
0: 네,
1: 주셔서.
0: 오늘 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네, 너무 감사해서 공개방송을 마치고 또 저도 선물을 더 드리고
1: 아,
0: 싶어서, 네. 그날 많이 오셨는데 다 드리진 못했거든요.
1: 네, 너무 죄송했어요.
0: 네. 그래서 혹시 오늘 또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뒷자리 번호 7368번님, 3230번님, 9641번님, 그리고 4642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퀴즈에서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도 주소와 성함을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네,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중에 37절 외워봤어요.

0: 네, 이 시간 이후에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김효정 사모님, 그리고 김아리엘 양, 박예린 양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후에도 또 찬양 음원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9030으로 찬양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찬양 두 글자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훈련받기보다 일주일에 한 번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핑계를 대며 점점 안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흠없이 깨끗하게 계속 살 순 없겠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을 놓치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일부터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 있어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 다르죠. 같은 길을 걷고 있어도 눈길이 가는 곳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 맞춰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더구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묵상해야겠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진 것에 감사하며 선을 행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말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깨끗해지고 싶어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지치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진리와 거룩함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마다 주님의 빛이 비치어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한결 같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도 한결 같아야겠죠. 사랑하라는 명령을 기억하며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섬김의 기쁨 누리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6장 10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아직 햇볕이 강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시원한 바람도 불고 새벽에는 공기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뀐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참 지난 여름에는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웠기 때문에 아마 몸도 많이 지쳤습니다. 너무 더워서 밤에 푹 쉬지도 못하고 아침에는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은 조금씩 느슨해지고 아마 기도의 자리도 흐트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우리의 몸만 다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다시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또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고 생업이 막히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그럴 때에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기도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위기를 맞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짧지만 놀라운 표현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위급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했고 어려움이 찾아온 뒤에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환경은 달라졌지만 기도의 자리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힘은 특별한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을 붙들고 이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믿음의 습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의 생활 리듬만 새롭게 하지 말고 기도의 리듬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를 다시 힘써 지키시고 형편상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하루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형편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듯이 성경은 분명히 알고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자리와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를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위험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조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지금 상황이 달라졌지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의 영향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일이 잘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이 꼬이면 금방 불안해집니다. 건강검진 하나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어질 때도 있고 자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루 종일 그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문제는 문제 그 자체보다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커지면은 기도보다는 계산을 먼저 하게 되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듣고 아직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현실을 모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안다고 해서 상황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걱정은 붙들고 있을수록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는 문제를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걱정에만 머무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러한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치료받아야 되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또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서로 대화하고 해결책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문제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에 붙잡혀 있던 마음도 조금씩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삶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알고도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편이 좋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을 찾고 일이 막힐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건강, 생업, 사람의 평가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흔들려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전에 하던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바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온 뒤에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의 믿음을 지켜준 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특별한 뜨거움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믿음의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기도에 힘쓸 때가 있습니다. 병원 갈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고, 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새벽 기도 나오게 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금식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아이도 보니까요,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자고 깨우면은요, 그렇게 안 일어나고 억지로 아빠 때문에 끌려 나오더니, 대학 입시 원서 내고 나니까 깨우지 않아도 지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한 두어 달 그래 따라 나오다가 합격되니까 또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귀한 기도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평소에 만나고 평소에 이야기하고 평소에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에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 하던 그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비상벨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평소에는 쳐다보지 않다가도 큰일이 생기면 급하게 누르는 것이 바로 비상벨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위급할 때만 찾는 비상수단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는 그런 삶의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다른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기도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바로 기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급하게 만들어낸 습관이 아니라 이미 오래부터 하나님과 만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루 세 번 같은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에게 정해진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내킬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삶 속에 분명히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여름 동안 몸도 지치고 또 생활 리듬도 흐트러졌다 그러면 이제 다시 기도의 리듬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시 새벽의 자리를 힘써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주는지 모릅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온 것만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건강이나 가정, 또 가정의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맞는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면 돼요. 아침에 눈을 뜬 뒤에 10분이라도 좋고, 점심시간에도 잠시라도 좋고, 하루를 마치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중요한 일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정합니다. 병원 예약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약속도 그렇고, 출근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중요한 이 기도는 자꾸 남는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지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밀려나기 쉬운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남는 시간으로 두지 말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시간으로 구별해 놓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이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 전에 옆 사람과 대화하기보다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또 목장에서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기도를 잃어버리면은요, 겉으로는 뭐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상황이 좋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도하면 위험한 상황인데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다니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은 이 다리오 왕조차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자기만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씀하고 16절에서는 이 왕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항상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찾는 비상수단으로만 만들지 말고 우리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올가을에 우리의 생활 리듬만 다시 세우지 말고 기도의 리듬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삶의 가장 귀한 시간으로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곧바로 다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기도한 뒤에 고발을 당했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기도했는데 막힌 길이 열리고, 기도했는데 관계가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께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손에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어쩌면 속으로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길은 꼭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만큼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저의 기도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이 23절에는 다니엘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결과 때문에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빨리 오면 믿고 응답이 늦으면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자녀와 건강 또 가정과 생업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원하는 때에 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택배를 주문해 보면은 이 택배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조회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택배를 주문해 놓고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그 배송 조회를 몇 번씩 눌러봅니다. 아침에도 눌러보고 점심때도 눌러보고 또 시간 나면 눌러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자꾸 확인한다고 해가지고 택배가 더 빨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러면은 조급해지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기도가 소용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딜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이 다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순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풀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을 알고 계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응답을 얻기 위해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만이 아닙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그분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걱정을 맡기고 두려움을 맡기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결론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한 뒤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히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붙들고 밤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은 충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결과를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응답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전에 하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니엘의 힘은 특별한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런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한결 시원해진 이때에 흐트러졌던 생활 리듬만 바로잡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리듬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은 다시 그 자리를 힘써 지키시고 형편상 새벽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하루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뒤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응답이 늦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우리 효자교회가 다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

0: 말씀으로 지금까지 효자교회 이동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효자교회 지역번호 054-276-91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먼저 찬양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덕분에 제가 움직이는 차 안에서 찬양을 좀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너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또 나눠주시는 내용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전파되고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순수 복음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신다는 게 같은 천국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전파 선교사라는 게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께 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전파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는 복과 은혜는 더 클 줄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꼭 전파 선교사로 이 순수 복음만 가는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바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는 겁니다. 순수 복음만 전하기 위해 극동방송은 어떠한 상업 광고도 받지 않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명을 전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 고!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양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듯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순수한 은같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전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는 모든 상황들에 주목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줄라이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축복의 사람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찬송이었죠.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영어 찬송으로 돈모엔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 참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해서 쉼과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길 원하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오늘도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6843번님께서 낮에는 날씨가 덥기도 하지만 이제는 아침 저녁 너무 시원하네요. 찬양 듣는 이 시간 기다려져요. 듣고 싶은 찬양, 모든 것이 은혜. 전우사님이 부른 찬양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또이 찬양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4146번님께서 지난 토요일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직접 드디어 들었습니다. 간증과 함께 전도사님의 찬양 큰 은혜와 함께 눈물의 회개를 했습니다. 구미에서 퇴근 후 산책하며 듣고 있는데요. 저는 대전 구미를 오가는 주말 부부입니다. 아내 모미경 권사님과 두딸 예보니 예람이와 대전제일감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부른 은혜 꼭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집회 때 만났던 분들을 방송으로 다시 만나면 더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신청해 주신 또 제가 라이브로 부른 은혜 버전을 함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시간 모두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보혈 날 정결케 하니 주보혈 워십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이정림 사모님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재석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리고 이윤아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두 곡의 찬송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누리 워십이 찬양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앞서 들으신 찬양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오셨고요.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했던 인터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고 말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나무가 찬양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들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죠.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는가? 사실 그는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을 겁니다. 그런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예라모시 가운데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들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한 30대 성도가 70대 목사님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당신이 설교한 대로 살았는데 왜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냐는 겁니다. 물론 뭐그 속사정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기사의 내용만을 봤을 때는요, 이 기복신앙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설교들 혹은 또 잘못된 신앙관은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지 않으면 복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하라 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해서 저거 했는데 내 인생의 형편은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설교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뭐 앞서서 다윗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론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아주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다녔던, 그리고 개인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들, 하나님을 잘 믿지만 그런 고난들이 삶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복신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야,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잘못된 설교이거든요. 네, 무엇을 들어주실지, 뭐가 다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끼고 있는 이 색안경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0: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선포하면서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 네,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에서 아름다우신 들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이 때로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오랜만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분들의 일방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언어적인 상처를 받은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언어적인 이 폭력이 뭐 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일들을 할때 혹은 어떤 상황에서 성도들이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자기들이 말한 것,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거죠. 제가 목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늘 권면합니다. 이거 꼭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심지어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하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헌금을 억지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요. 뭐 예전에는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물을 받을 때에 또 헌금을 받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야 되는 거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를 교회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임 풀타임 사역자로서 성경을 그들에게 풀어서 알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요,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는 합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헌금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헌금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는 교육적인 의미로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의미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요,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곳이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스스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네, 청춘천향단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들어졌습니다. 요즘 청춘천향단 곡들이 네, 옛날 곡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찬양들을 들으면요, 정말 그때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율동을 잘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찬양하면 율동을 참 많이 했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교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싱어가 많기보다는 율동을 하는 사람이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율동도 하면서. 근데 참 그게 언제입니까? 30년이 훨씬 지난, 40년 가까이 지난 옛날인데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면요. 중간중간 얼핏 예, 율동이 생각이 나요. 아, 그때 참 했던 찬양들의 율동이 다 생각나지는 않는데 중간중간에 그 동작들이 기억나는 것을 보면 참 그때 즐겁게 찬양을 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때 했던 찬양들이 사춘기 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의 추억이 아니라 마음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아 그래도 새겨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또 특별히 또 청년들도 그렇고요.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교회 학교 저학년들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나이가 이제 40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시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녔던 기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이제 인생을 알아가는 나이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이가 이제 40, 50 넘어가면요. 아, 이내 몸도 내게 아니구나.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또 몸이 아파도

몸의 주인이라는 나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 학교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이들이 뭐 두세 명 그렇게밖에 없다 할지라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P앨범 가운데서 구주예수 의지함이 들어졌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오랫동안 생각해야 되는 뭐 묵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 말씀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조금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요.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도 자기가 왜 양으로 구분된지 잘 모르고요.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도 자기가 왜 염소로 구분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은요, 묵상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내려놓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 나는 목사니까 천국 가겠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이죠.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의인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의인은 자기가 의인으로 구분된 것에 대하여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뭐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성품이 좋고 겸손한 분들이니까 자기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이거든요.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안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물도 안 줬고, 너희들은 나를 돕지도 않았고,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기들 머릿속에는요, 자기들이 착한 일을 했던 것들이 기억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 착한 일 많이 했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선함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리고 이유가 있는, 목적이 있는 선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과 이때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거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히스플랜의 온 땅의 주인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기 성경 강해로 여러분들을 오늘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18장 앞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사울의 그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분노 이런 것들로 이제 가득 차게 되죠. 사울이 불쾌해서 다윗을 주목해서 보게 되고 예를 들어서 어제 지난번 보았던 그 사울이 말을 이렇게 보면은 불쾌하여서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그러고 자기에게는 천천이라고 그랬다고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자, 오늘 18장 10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심 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 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매우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고 있는데 거기서 사울은 건너편에 손에 창을 딱 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몇 가지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게 됩니다.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창을 던졌던 거죠. 사울은 다윗을 영원히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재빨리 창을 피한 후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궁정을 나와서 사력을 다해 아마 도망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때 모든 국민으로부터 이제 마음을 받았고 또 사랑을 받았고 추앙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면 그가 다윗을 물리치고 인기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마침내 한 가지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17절로 19절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멜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멜람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속이는 거죠, 여러분. 준다고 그랬다가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윗이 겸손한 자세로 나오게 되니까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판단을 이제 이 사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딸 멜람을 그의 아내로 주기로 약조를 맺었었는데, 그러나 그는 다윗과의 맺은 신의를 버리고 멜람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맙니다. 대신 우리는 사울은 작은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울이 언제라도 원하면 다윗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은 해석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다윗이 미가를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여러 아내를 거느린 것에 대해서 그를 비난하지만, 사실 이 다윗은 이때부터 잘못된 결혼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인데요. 참 안타깝죠. 자, 이제 18장 20절 말씀을 보고 이제 19장으로 여러분들을 좀 모셨으면 하는데요. 18장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랬어요. 본문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그러한 식의 부부애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처음부터 다윗의 영웅성과 그의 인기를 탐낸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참 사람들이 악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악하게 될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8장을 정리하고 19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는데, 이제 보게 될 19장은 20장과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9장에 대해서 다윗의 시련이라는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고, 처음에는 다윗을 직접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지금부터는 공개적으로 그에 대한 살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살인 음모에 대해 수차례 순간적으로 후회하지만, 그가 죽기까지는 다윗의 생명이 마치 도마 위에 놓인 생선과 같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인 위협을 도피해 도망 다닌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냥꾼에 쫓기는 짐승과 같이 불안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들판의 굴 속에 숨어 지내는 동안 많은 시련과 굶주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과 연단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는 모든 어려움을 매우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후에 그는 이것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훌륭한 시 가운데 대부분이 바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에 기록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19장 이제 1절, 2절 말씀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요나단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고, 또 요나단은 여러 가지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에게 그 정보를 주어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에 대한 살인행위를 공개적으로 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의 친구 요나단이 모든 수단을 다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도와주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또 이제 보시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또 쓰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로 가세요. 내가 나아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와 단독 면담을 가지게 되는데, 그는 아버지와 잠시 들로 나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겠지요. 아버지, 그동안 다윗이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까? 그는 지금도 아버지를 선대하고 있고 우리 왕국에는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이지 마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5절로 7절을 보세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참,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참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참 무서워요.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의 충고를 듣고 다시 다윗을 왕궁으로 부르긴 부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이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또 다윗은 그 가운데 피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서 요나단이 중재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울 앞에 다시금 서게 되는 것입니다. 1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이제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승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의 태도가 또 달라지게 되죠.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로 10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랬어요. 또 이제 창을 던지게 됩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매 그는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때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사울은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힘껏 던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과 결혼했지만 더 이상 궁중에 있는 것은 자기에게 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11절로 13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의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그랬어요. 여기에는 미갈이 다윗을 위하여 충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띄어져 있죠. 미갈은 다윗에게 만약 그가 그날 밤 피하지 않았다면 다음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이제 아내죠, 미갈이 자기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떠나게 되고 미갈은 아직도 다윗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침상을 위장해 놓게 됩니다. 14절로 27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자기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시켰다 이런 말이죠. 아참이참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악한 사람들은 늘 악한 생각만 하고요, 죄는 늘 죄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로 가보세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그랬어요. 참 다윗은 자기의 기름 부은 그 사무엘을 이제 찾아가서 일단 은신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사무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 안전하리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윗은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는 사울이 죽기까지 도망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9장을 이제 우리가 일단락하고 20장을 이제 나눠보겠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19장과 20장은 같이 보아야 의미를 좀더 되새길 수가 있어요. 사울은 그의 딸 미갈이 다윗 문제에 대하여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는 또한 요나단과 다윗이 매우 아주 그 절친한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그가 다윗과 접촉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또 비밀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이제 나누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20장 1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니 뭐 이렇게까지 말할 게 있었을까요? 뭐 아니 죄 짓는 사람이 뭐나죄 짓고 있어, 나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어, 나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죄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라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더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해를 입힌 것이라고는 없었다. 아니 왕께 내가 유익을 주었으면 주었지, 내가 왕께 해를 끼치니, 이것만 보더라도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결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왕을 구호 요구할 때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셨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모세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 여행 도중 이스라엘 자손이 고기를 원하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이 충분히 먹고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만나만으로도 만족하여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의 기쁨과 평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시기도 전에 서둘러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그리고 나면 아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고작 이 정도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0: 그 형제 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분이 자기 아들을 잃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일생의 가장 큰 실수는 그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아들이 해달라는 거다 해주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원했을 때 바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사울은 분명히 그가 국가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 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2절 한 절만 더 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죠. 2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다. 이제 요나단의 말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할때 자기한테는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윗 당신한테 알려줄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이 사람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아버지에게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친구인 다윗을 도와주었던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미갈, 2번 요나단.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과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다윗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1분 찬양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벌어서 남을 주세요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한남동 슈바이처 의사 장응복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할머니부터 증손주까지 6대에 걸쳐 신앙의 가문을 이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아프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유익하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이후에도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았고요. 많은 재산이 무색할 만큼 자기 소유의 자가용한 데가 없었고 아내가 손수 뜨개질한 옷을 입고 다닐 만큼 검소했지만 남에게는 관대했다고 합니다. 벌어서 남 주세요 이 말을 자주 한 장로님은 자신의 말처럼 전 재산 113억 원을 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지난 22년에 99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9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9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 뒤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졸든 스미스의 The Blood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에는 보통 조건이 붙습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잘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가 사랑하신 게 아니라 등 돌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점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태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부족했던 나에게도 그 사랑은 여전히 처음 그대로입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최유지가 함께한 쏟아부은 그 사랑, 오벳의 예수 어린 양,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된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Through It All, 알빈 슬라우터의 Made Me Glad, 그리고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와 스테픈 맥워터가 함께한 Come Jesus Com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자격을 따지곤 합니다. 요즘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배도 건성으로 드렸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나가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뭔가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 그 자격을 따지지 말고 그냥 그분 앞에 나가면 어떨까. 그 문은 이미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위클레시아의 어둠 밤다 물리쳐내고, 열린문 장로교회 예배팀의 십자가로 오신, 텐트메이커스의 주 달리신 그 십자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심리학의 세계적 권위자 루이스 스미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은연중에 즐기는 본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본성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용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험난한 과정이라고 표현한 스미스 박사는요. 진정한 용서에는 7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용서 첫 번째 단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용서한다. 두 번째, 먼저 이해함으로 용서한다. 혼란한 마음으로 용서한다. 분노함으로 용서한다.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용서한다. 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용서한다. 근본적인 감정과 마주하며 용서한다.

네,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용서는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진심으로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극복할 힘,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곱 가지 단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하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찬양인데 언제나 들어도 참 좋은 찬양입니다. 앞으로는 자주 여러분과 나눠야겠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용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날 향한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아,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용서하기가 쉬운데 어떤 거는 가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조차를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누군가를 넉넉히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 발걸음, 믿음의 결단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이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감사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지저 스페일이로 돈모엔 목사님의 영어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셨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Jesus paid it all. 직역하는 그런 뜻의 제목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요.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사람들은 어떤 운명 같은 것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자신을 휘감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상황을 변화시킬 어떤 힘도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웅제의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여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심플리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멀시미의 How Great Is You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앤 윌슨의 My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Overflow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포임의 The Love of God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경민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항상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딱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실한 존재를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또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때가 참 많지만 헛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추앙하는 지도자나 또는 뭐 원수 장군 이런 존재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 깨닫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주님의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책임지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축복, 그 은혜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오신실 하신 주 함께 하셨는데요.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구원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오늘도 상처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지요. 극동방송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에서는 방송 듣고 계실 겁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듣고 계신 분 있으시지요? 오늘도 이밤 시간에도 계속해서 방송이 찬양이 복음이 집안에 흘려 나올 수 있도록 라디오를 끄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2847 성도님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남북한 모두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는 귀한 하루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이렇게 은혜의 사연과 또한 줄의 기도, 축하 사연, 기도 제목도 같이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인민군으로 복무하시다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전해드릴 거고요. 칼럼에 이어서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올 텐데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북한 땅에 대한, 또 왜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당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직 당과 국가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만 살아야만 하는 나라가 북한 땅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북한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회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고,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부정부패가 온 나라에 가득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간부들은 부정부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패의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북한

0: 이렇게 됐을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군대가 힘이 없어서, 지략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나라가 국력이 없어서, 인구가 적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조차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킨 나라가 북한 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 이전에 복음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왔을 때 평양 땅에 남한 전체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고, 평양 대부흥 운동에 놀란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김일성의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모든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1958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북조선에는 교회가 없다고 선언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북한 땅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백성들은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국가는 부패해지고 있고, 경제는 철저히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할수 없는, 남의 나라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의 대가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도 주민들의 삶을 먹일 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북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북한 땅이 살아날 겁니다.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 소리가 들려질 때에 북한 땅이 회복될 거예요. 그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어디에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북한 땅에 다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이 하나님을 향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북한 땅에 우리 주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북한 땅의 우리 동포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3개국이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닷새 동안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도발을 했는데요. 지난 12일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적어도 드론도 같이 운영하면서 한미일 3국 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과 드론 성능과 운영 능력 등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우리 정례 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면서 협력 구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 13번째인 미사일 발사. 이렇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0: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프리덤 엣지 종료 직후 북한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 감행되어서 군 당국의 긴장 수위를 높였다라는 소식입니다.
0: 예. 자, 먼저 지난 12일 새벽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된 발사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10일 새벽 5시 20분경에 평안남도 혹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50에서 300km 안팎으로 탐지되었고요. 최고 고도와 속도 등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0: 예.
1: 발사된 기종은 북한이 최전방 배치를 공언해온 화성 11 계열이고요. 전술 유도탄이거나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탄착 지점은 동해상 무인도 알섬 인근 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 예. 자, 이번 도발에서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단순 미사일 발사에 그치지 않고 또 무인기 기동이 함께 확인됐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황도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통상적인 미사일 단독 시험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전후에 북측 공격 및 전방 수역에서 다수의 군용 드론이 기동하는 항적이 포착되었습니다.
0: 예.
1: 우리 군 내에도 많이 포착된 드론들은요, 정찰 및 자폭 능력을 가진 기종으로 추정되고, 또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대에 맞춰서 비행 궤적을 그리며 무력 시위성 편대 비행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고도 타격 수단과 드론이라는 저고도 저속 비행체를 같은 시간에 섞어 띄워서 물리적 도발 양상이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한미일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닷새 동안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마치자마자 하루 만에 행동에 나선 건데, 이 타이밍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1: 예, 일반적으로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밥불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 예.
1: 북한은 훈련 기간 내내 국방성 담화를 통해 프리덤 엣지를 아시아판 나토 구축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다만 미 핵추진 항공모함 등 강력한 전력 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는 동안에는 물리적 충돌 리스크를 피해 숨을 죽이다가 훈련이 공식 종료되고 전력 자산이 복귀하는 틈을 바로 틈타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0: 네.
1: 이는 대내적으로는 한미일의 군사 압박에 한치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결기를 과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3국 협력 구도를 무력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0: 네. 또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동시 운용, 군사적으로 어떤 노림수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1: 노림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 연합 방공망이 집중과 교란을 노린 것인데요.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패트리어트와 천궁2 같은 요격망의 레이더를 집중시키면서 동시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도로 작고 산악 지역을 타고 낮게 날아오는 드론을 동시에 띄웠습니다. 방공망 레이더에 동시다발적 표적을 띄워서 감시망의 과부하를 유도하고 또 요격 우선순위 판단을 흐리게 만들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이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섞어 방공망을 꿰뚫는 실전 전술이 자주 목격되었는데 북한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여서 실전적인 복합 타격 능력을 시험 과시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0: 예. 자, 북한의 이번 사태 도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1: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에 23일 만이고 올 들어서는 13번째나 됩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 엣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추정됩니다.
0: 예.
1: 또 한미일 주요 해양 공중 전력이 참가하는 프리덤 엣지는 2024년 6월 처음 실시되었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영내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한미일 3국이 상호 운용성 강화한다는 다영역 훈련인데요. 북한은 프리덤 엣지 훈련이 미국 주도의 전쟁 시연이다라고 반발해왔습니다. 또 이번 프리덤 엣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에도 국방성 담화를 통해서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도발을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

0: 번째로는 이번 발사는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개발 중인 미사일 성능 검증을 겸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군사 기술적 수요에 따른 시험 발사 가능성인데요. 북한은 지난 6월 25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발전 5개년 계획 중포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 사업을 일환으로 전술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무기 시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연결선상에서 볼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2006년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서는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재확인한 바가 있고 명시되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북한과의 협상이 늦어질수록 북한의 군사 기술 고도화는 더 고도화될 것입니다. 한미일이 예정된 훈련으로 전투력을 높이는 것처럼 북한도 전투 작전 능력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와 같은 대응이 아니라 방치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분단과 대결이라는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이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단 해소와 통일은 그럭저럭 지나가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러다가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1: 자, 오늘 또 이렇게 나눠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도 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 또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올 들어 13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무기로 지킬 수 있는 평화도 있지만 무기만으로 지킬 수 없는 평화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연합하면 북한에 큰 위협이 되지만 북한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핵, 미사일, 드론 등 전략 전술 자산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부 당국도 이런 면을 깨닫고 대화에 나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단과 휴전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군사적 긴장 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줄 압니다. 이런 군사적 대결이 국력을 엄청나게 소모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범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 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를 함께 동원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에서 나타난 복합공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불법 자금 차단 등 일부 대북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 직후 또는 그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동정세 불안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관 폐쇄에도 우리나라가 9월과 10월 필요한 원유의 90% 이상을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차질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의 첨단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공급망과 물류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외국어 학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과외비와 스마트폰 가격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명품을 잇따라 착용하며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를 한꺼번에 동원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군 각급 연합부대의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가 지난 12일 협동화력습격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 등 서로 다른 4종류의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이른바 섞어쏘기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통합화력 지휘체계를 숙달하고 반격태세를 더욱

고도하는 데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에 참관하지는 않았고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속도와 비행 특성을 가진 무기를 동시에 발사하면 상대 방공망의 탐지와 요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한 이후 미사일과 포병, 무인기를 함께 활용하는 복합 공격 방식을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서 북한 비핵화와 불법 자금 차단 등 일부 대북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9억 1,900만 원에서 내년 7억 3,500만 원으로 20%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우호적인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또 향후 북한 비핵화에 대비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가 담당하는 대미 외교 관련 일부 예산과 탈북민 보호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경유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취재진과 만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최근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며 러시아의 경유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경유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러시아에는 다른 공격 목표물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는데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출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이를 타격해 전쟁 자금줄을 압박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에서는 최근 경유 가격 급등이 정치적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략과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또는 그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계속 미국 측에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대로 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의미 없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중간선거가 끝나면 전쟁이 끝나고 국제유가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둘수 없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을 거듭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협상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폐쇄에도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원유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정유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원유 수급 상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과 페림섬 진입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긴장이 높아진 데 이어 사우디 동서 송유관까지 공격을 받아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그러나 원유를 미리 비교적 여유 있게 확보해 놓은 만큼 사우디 송유관 폐쇄가 국내 수급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9월과 10월에 필요한 원유 물량의 90% 이상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중동 상황이 악화돼 기존 운송 경로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우회 항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하면 국제 유가와 운송비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원유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참석을 위해 국빈 방한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 개발과 혁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첨단 제조 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금과 구리, 천연가스, 우라늄 등 100여 종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지 누적 투자액은 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사업과 합작 프로젝트도 7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과 자본,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결합하면 새로운 가치사슬과 물류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21세기의 새로운 실크로드에 비유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7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으며 양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외국어 학습이 확산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황해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사리원시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영어와 중국어 개인 과외를 시키는 동시에 스마트폰 학습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스마트폰용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비쌤 3.0은 영어와 중국어의 발음과 단어 뜻을 익히고 반복 학습과 시험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과외비는 한 달 평균 $30 정도로 최근 북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쌀 약 45kg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학습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가격도 $500가 넘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식비까지 줄여 과외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쌀밥 대신 쌀과 잡곡을 절반씩 섞어 먹으면서 교육비를 마련하는 가정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 교육을 장래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위한 투자로 보는 인식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사교육이 새로운 교육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에서도 가정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명품을 잇따라 착용하면서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혜는 지난 6월 김 위원장과 신의주 온실 농장을 시찰하면서 3천만 원대의 까르띠에 제품으로 추정되는 금색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됐고 지난해에는 구찌 선글라스, 2023년에는 약 370만 원 상당의 디올 외투를 입은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와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성인 여성용 정장이나 고가의 의류를 활용해 성숙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이른바 이미지 정치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반면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은 일반 주민들에게 희생과 검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주혜의 화려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공개될 경우 또래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달 초 김주혜가 사실상 차기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잦은 공개 활동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0: 9월 16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제주도 곳곳에 적은 양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새벽에는 함경남도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인천 16도, 서울과 수원 15도, 낮 최고기온 서울과 인천 수원 모두 28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강릉 16도, 원주 14도, 철원 11도, 낮 최고기온은 철원과 원주 27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맑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보령 15도, 천안과 홍성 13도, 낮 최고기온은 천안과 홍성, 보령 모두 27도로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0도, 진주 18도, 광주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진주 29도, 부산 27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이어도는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4도, 제주와 서귀포 21도,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가 27도, 제주와 이어도 26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양덕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14도, 양덕 12도, 신계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신계 26도, 신의주 25도, 양덕 2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함흥과 원산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가득하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성진 13도, 청진 12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5도, 성진 23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6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연일 벌어지는 일교차, 또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점점 또 건조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는 철저히 대비하시고 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평안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녀가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출발해 볼까요?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이어서 보우사운드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그리고 김사무엘 찬양사역자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 앨범 가운데 찬송까지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바로 함께 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도의 사명. 오늘 여러분이 성도라고 생각하면 내 책임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감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첫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독교는 환희의 종교예요. 기뻐하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나오면서 내천자를 그리게 나오느냐? 참 밝은 표정을 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예배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다면 그 교회도 가정도 은혜롭고 그 교회는 부흥이 되지 말라 그래도 구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정죄함이 없으니 즐거워할지어다. 예수 안에서는 저주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 용서, 예수 안에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가 있다면 환난 중에 참으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내가 참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도 어려운데 환난 중에 참는 건 더 어렵죠. 환난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밝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금은밤에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내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면은 바다는 잔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다리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세요. 어려움에 대한 무기는 인내라고 그랬어. 참는 거라고 그랬어. 인내는 진주를 만들지요. 인내가 계속해서 굴릴 때 귀한 진주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죠. 기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처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말씀에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프레이즈 유니온 싱어즈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 쉼의 찬양까지 두 곡의 찬양 이어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그 은혜의 나눔을 듣는 시간 함께합니다.

0: 에선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 오늘도 함경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하는데요.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이곳에 이제 오신 지가 어느덧 100일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집사님.
0: 네, 맞아요.
1: 감회가 참 새로우실 것 같은데 한국행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보통 다들 갖고 계신 어떤 그림들이 있으시거든요. 아, 가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겠지? 라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소망이 있으세요, 집사님? 네.
0: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순분이 없다나니까 이렇게 뭘 해도 그게 없어요. 그 자기 자격증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그게 없거든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네. 한국을 오기 전에 제가 신학 공부하다가 왔어요.
1: 아, 중국에서요?
0: 신학 공부 1년 하다가 대학 1학년까지 마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1: 신분증이 없는데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0: 네네. 우리 그 특별하게 우리 그 학교에서 문건 작성할 때 신분증 번호는 우리 아들 신분증 번호요. 그 제 이름은 거기서 다 이렇게 생일년월일이라는 거 물건 그 작성은 다 제가 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학교 졸업해도 제가 나가서 사용 못해요. 제가 그 신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용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그 제가 아시는 또 목사님이 그럼 한국에 오라. 한국에 와서 마저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지금 일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또 나온 거예요. 제가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아 한국 가면 정말 자유민주주의 나라 돼가지고 정말 이 신앙도 자유고 그 찬양도 근데 우리 중국에 있을 땐 기독교를 비판해가지고 찬양도 기도도 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그런 형편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마음이 한국 가면,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찬양, 마음껏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한국으로. 네. 근데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어떨 때 막, 하나님 막, 어떨 때 막, 하나님 막, 배불이 할 때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막, 이렇게, 마음껏 저 찬양이 할 수 있어 너무 고마웠고, 예. 네, 그리고 거기 너무, 저게 너무, 이제 저 마음은, 그거는 실현된 것 같아요. 네.
1: 저희가 오늘까지 거의 네다섯 번째 뵙는 거거든요.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0: 네, 맞아요.
1: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국정원에서도 저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갈 수 있고, 하나원에서도 정착 도움을 받으면서도 교회 갈 수 있는데 그때 그 예배가 참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0: 네. 그 이렇게 한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제가 인도하면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국전에 그 한원에 왔을 때는 한원에 왔을 때 매주마다 예배 드려요. 제가 또 팀장이 돼가지고 또 교회 전체 그 한원 전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1: 새벽 예배도
0: 예, 새벽기도, 예, 새벽기도도 매일 제가 또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한원 있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그만해도 못해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정말 자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큰 소리를 해서 너무 좋았어요. 네.
1: 근데 그런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셔서 너무나 기쁨의 예배를 들으시고 계신데, 그래도 여기에 정착하면서 북한과 중국과는 참 다른 곳이잖아요.
0: 다르지요. 엄청 그래서 다르지요.
1: 어려움도 상당하셨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다르다라고 느낀 것은 자유. 네, 자유예요. 자유예요.
1: 자유.
0: 자유.
1: 내가 이곳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이걸 할 수 있고
0: 예, 자유.
1: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0: 모든 것이 다
1: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신분증을 받으셨을 때가 굉장히
0: 네. 너무 그때 전날에 처음에 이렇게 소문증 나와가지고 야, 내 이거 때문에 이 한국까지 왔고 정말 이거 저 제 지금 신분증을 보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정말 그랬어요. 네.
1: 근데 이곳에서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도 다르기도 하고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질감들도 있지만 생소함들, 낯선 환경들도 있지만

0: 의식주.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자고 입고 보는 것들도 다 다르잖아요.
1: 네.
0: 근데 이곳에 오셔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드셨어요?
1: 저는 국수를 좋아해가지고,
0: 아, 좋아하셔서.
1: 네. 그래서 국수로 잘 지금 먹은 것 같아요. 네, 국수만 잘 먹었어요.
0: 오셔서 가장 먼저 드신 음식이
1: 국수예요. 네.
0: 국수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장 먼저 드셨어요?
1: 네.
0: 여기 국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1: 네, 그
0: 잔치국수,
1: 옥수수 국수
0: 칼국수.
1: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옥수수 국수를 먹고
0: 아, 진짜요?
1: 있어요. 네.
0: 저도 그 양꼬치 파는 집에 가서 꼭 시켜 먹는 게 옥수수 국수 같은데요. 매콤하게 해가지고 그
1: 네.
0: 노란 면 쫄깃하게 해가지고
1: 맞아요.
0: 먹는데 거리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인상이나 말투까지도 또 다른 낯섦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으셨어요?
1: 괜찮았어요. 너무 부드럽고,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말씨가 너무 부드럽고,
0: 네.
1: 야, 나도 그거 따라 배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
0: 아.
1: 자꾸 들었고, 우리 한국도 말씨가 너무 더
0: 네.
1: 투박스럽잖아요.
0: 아니,
1: 네.
0: 전혀 그렇지
1: 너무
0: 않으신데요,
1: 투박스러워.
0: 지금?
1: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한국 분들이 그 말씀하는 것이
0: 네.
1: 너무 존경스러웠고, 너무, 예, 저한테는, 배울 만한 점이다. 배워야
0: 아.
1: 되겠다. 그걸 느꼈어요.
0: 아니, 지금 정작 2개월 차라고 하신 게 무색하실 만큼, 2개월 차라고 하신 게안 믿겨질 만큼
1: 네.
0: 사투리가 그래도 많이 없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0: 네. 함경도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미해 봅니다.
1: 네.
0: 네, 여기 오셔서 지금 서울에 배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집을.
1: 네.
0: 여기 오시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께 집을 하나씩 이렇게 내어드리고 있는데, 서울이 참 경쟁률이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서울에 정착하게 되셨어요?
1: 제가 우리 그 기수에서 총무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무는 좀 우선이 돼가지고
0: 아, 그렇다고
1: 저한테다가 다
0: 들었어요.
1: 이렇게 양보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0: 세상에.
1: 기수분들한테도 또 감사하고요. 네, 많이 많이 도움도 받고 또 그랬어요.
0: 하나원에서부터 섬김을 몸소도 실천하시면서 또 이곳 방송국과 가까이 오셔서 저는 저대로 기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뵐수 있고 나눌 수
1: 네.
0: 있어서. 근데 또 집에 들어가면은 빈 공간만이 있잖아요.
1: 네.
0: 사실 집은 나라에서 대줘도 뭔가 가전제품이 다 차있는 게 아니고 살수 있게끔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주고
1: 네.
0: 그리고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데
1: 네.
0: 그런 경제 생활이 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1: 아니요, 저는 얼마만큼에 더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신 대로 제가 그래서 있는 대로 또 사용하면 되는 거지요.
0: 하나하나 구입하시는데도 그리고 휴대폰까지 구입을 하시는데도
1: 네.
0: 저희가 정작 도우미가 한 분씩 같이 있으시잖아요. 네, 같이 구입하러 가셨던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이곳에 오셔서 처음 흘렸던 눈물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1: 아주 감사한 거지요. 저는 눈물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보잘것 없는 또 저를 이렇게 또 한국까지 또 오셔가지고 또 보내주가지고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또 살게 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했고요. 늘고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0: 감사의 눈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감사의 여정 가운데 정착하시는 하루하루 이제 곧 100일 차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 정착기 그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중보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잠시 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드보라 집사님께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고향 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한 정착 2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북구 용당로

지구 164의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 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 극동방송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의 판단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며 그의 길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만유의 주재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 우리는 감히 측량치 못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말씀하시고 기도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손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한 그때 이후로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이 눈꽃만큼도 손 떼신 일이 없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 말씀은 뭐 하나님은 이해하기 힘든 분이다 그렇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저 말씀의 대목은 로마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 혹은 우리 인간들의 순종과 불순종, 이 모든 현상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하는 경탄인 겁니다. 야,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불순종했는데, 야, 그때 순종했던 것이 나를 향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네 라고 하는 경탄입니다. 경탄. 그래서요, 요 의미가, 이 깊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살린 말씀이 NIV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는 깊도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오 깊음이요 요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묵상하면 감탄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그 단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되 진심으로 알아가고 체험적으로 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경탄이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하는 그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봉독한 미가서에는 1장부터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2: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1: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에 말씀을 내가 그야말로 목마른 사슴이 신

찾듯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런 형편의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이 일이 일어난 후에야 내가 그때 이러려고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내 입에서 그것들이 뭐 했으며?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그것을 이제 경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그러면서 약속 성취의 그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증거하는 일을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래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닌 나는 그래서 성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증거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일,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성전 예배야말로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원망,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그 한숨조차 기도와 찬송거리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 두 번째,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양떼가 등장해요. 자, 양떼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늑대 한 마리가 덮치려고 그래. 그러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양들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모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갖지 못하는데 그것도 막 가지각색일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생각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쪽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도 이리저리 흩어져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 다시 흩어진 것을 모으기 위해서 밑줄 보세요. 모으며 모으고 모으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신 복이 모이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는 시련 여러분 만났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혹시 내게 있었던 축복들이 산산조각나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까? 꿈이 흩어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회복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나 여호와는 뿔뿔이 흩어진 그 모든 복들이 멀리 멀리 갔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나는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 여호와는 지금도 행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죠. 괜찮은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목사님, 저 사람 꼭 전도하고 잘 나와야 돼요. 헌금 많이 할 사람이에요.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도움이 될 사람,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장에는 상처 입은 양도, 길 잃은 양도, 헌금 그렇게도 지독하게 안 할 것 같은 양도, 실패한 양도, 뒤처진 양도, 여전히 나 여호와의 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기보다는 목자 대신 주님에게 발견된 사람이라면 아무나 와도 초소라고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부흥의 초석이 다져지고 만명 교인의 비전이 열매 맺는 겁니다. 저 보스라의 양떼에 대해서 깔뱅은 어떻게 주석하는 거 아니? 그 양떼들이 풍성하게 모이는 지역 이름이 보스라랍니다. 근데 저 말씀을 해석할 때는 회복의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건데 저거 잘 보세요. 흩어진 양들 몇 마리를 모은다 그게 아닙니다. 때로 빈자리가 없을 만큼 모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한때 자치단체 활동하면서 갈등을 겪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 안 나간다고 그랬던 분이 이제는 부인까지 못 나오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모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한때 외톨이였던 교인이 다른 형제 자매와 성도 교제를 합니다. 왼수처럼 지내던 분들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해합니다. 한때 무너졌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는 대화가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집니다. 찬양 소리가 미약해집니다. 감사 소리는 듣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면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족의 대화가 점점 커져갑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성도의 교제가 뜨거워집니다. 회복의 은총 속에 무리들이 많아지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러면서 풍성함과 생명의 소리가 커져갑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의 히브리어 원어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모으시는 회복의 은총 베푸시기에 역사하시건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팔짱 끼면서 가정사 바라보고 교회 일 바라보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 강팍한 심령이라면 감사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기죽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실존이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하세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장래 아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의 앞날 아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 길로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메시아겠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아는 분은 그건 사이비입니다. 그건 마귀적인 겁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거 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먼저 가고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인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출애굽 사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를 만났어요. 초행길이니 광야 어떻게 가는지를 알았어요? 길 알았어요? 물먹는 거 알았나요? 어디서 쉴 것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알아서 예비하고 주시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도 오늘 본문 보면 그래요. 뭐 왕이 앞섰지만 실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셔서 인도하셨다, 이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난주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 걸 알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기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고 나보다 먼저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두렵고 불안해요. 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매일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모르는 내일까지 앞서가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나의 미래 모르더라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내 모르는 미래에 이미 가 계셔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그러면 안 돼요. 오, 깊도다. 제가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솔직히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그 외에는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치 못한 내 방법대로 하면 내 방법대로 하는 그것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만들고 계시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제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 은총을 쌓아두고 계심을 깨달은 만큼 감사뿌리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기독교 황금률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대접해 드려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 신앙생활 다 인정하고 대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 차원에서 아예 보편화시킨 대원칙입니다. 사회 심리학자 엘빈 굴드너는요, 상대방에게 받은 대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되돌려주려는 인간의 경향, 그것이 요구된다고 호혜성의 규범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서 말합니다. 그게 인간들에게 조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대접받으면 고마움을 입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입 싹 씻고 싶어요?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접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보너스를 엄청 줬다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 맞춤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발견들을 하지요. 우리 같으면 내가 말씀을 듣던 과거 그 자리에서 아하,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셨구나.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사라진 것 같았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위해 요모조모 모으고 계셨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웠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겁니다. 지나고 보니 막힌 줄 알았던 그 길이 막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야. 잃어버린 줄 알고 난리법석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 투덜거렸던 시간, 지금 와서 보니 흠 많은 나를 약속의 주인공 만들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기다림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었네. 그런 줄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부끄럽다. 아,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을 저는 대부분 확신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그럴 것인지를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천국 가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럼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은 내가 2026년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있었던 일을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그걸 깨닫고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감탄 속에 감사한다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에서 강조하였던 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잖아요. 제가 아노리 채플린을 있었던 글라스고 대학에서 아담 스미스가 강의해서, 이 양반은 본래 경제학자는 아니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저 도덕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경제 같은 거 가만히 보니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범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함께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무쪼록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오늘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굳게 서는 심령, 어떤 상황에서도

0: 두려움이 없는 심령, 시련과 고통스러운 주억거리조차도 간증거리 만드는 영혼, 그래서 살맛 나는 삶이 아침처럼 다가오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환한 대낮처럼 여러분에게 밝아오고, 그러면서 소망이 있음으로 든든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가는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6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적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새벽에는 함경남도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1도, 포항과 부산이 20도, 여수 19도, 대구 18도, 광주와 목포가 17도, 강릉 16도, 서울과 대전이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가 14도, 함흥과 춘천이 13도, 개성과 청진이 12도, 강계가 10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29도, 서울과 대전, 여수가 28도, 춘천과 대구, 부산,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제주, 포항이 26도, 함흥과 신의주, 강계, 강릉이 25도, 해산 23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북부의 먼바다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기도가 응답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시고자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제시장 국가로 쓰시고자 수많은 외침과 민족적 고난의 역사 속에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내리사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괴기와 술수를 자행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온통 우상 숭배와 정력과 죄악으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의 악한 사상으로 자유민주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떠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역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에 추구하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는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완성의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이 아침도 평안하십니까? 주님 주신 아름다운 가을 아침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결실을 향해 열심인 가을 들판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날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들은 그분의 사랑을 언제나 느끼며 또 신뢰하며 사는 자들이죠. 오늘도 나의 일상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세상은 누릴 수 없는 또 줄 수도 없는 평화와 안식 속에서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9월 16일 수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네일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엑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하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10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사면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

0: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1: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역대상 9장 35절은 그동안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계보, 족보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역대상을 시작할 때 사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역대상의 중요한 질문이 뭐냐?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 우리들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했죠.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데 폭삭 망했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우리들,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랬죠. 그 답에 대한 첫 서론으로 뭐가 제시되냐면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제시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한 첫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쫓겨나가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한번 망했죠. 사울의 인생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망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역대기를 시작을 하는데 사울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13절, 14절 끝부분이 이제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울이 그 오늘 역대상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전사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길보아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길보아 전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길보아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사울이 너무 마음이 불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 방면으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타울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 이 박수 무당을 찾아갑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됐냐.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불안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멸망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는 거죠. 배우고 싶다. 알려달라. 그 다음 14절에는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말은 뭐냐. 평소에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자기 분대로,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급하고 불안하니까 필요 없다. 그리고 자기가 불을 지펴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사무엘이 와서 왜 여호와를 멸시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사울이 망한 이유, 그게 뭐냐? 여호와께 범죄했고, 그 다음 우상, 신접한 다른 신에게 물어봤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시 역사를 통하여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들여와서 우상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사울과 같이 똑같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럼 이제부터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 이제 다시 돌아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로서 살아야 할까?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할까를 명확히 해야 이들이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온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지금 이 역대상하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한다고 그랬죠.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이제 말씀 14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의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다라는 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서야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다윗과의 언약이 유효하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들이 굳건하게 다윗처럼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들이 망한 이유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살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쫓겨나간 겁니다. 그럼 다시 왔으면 이들은 이전에 다윗과 같이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묻고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사는 백성이 되어야 이제부터 시작하는 제2의 포로 귀환, 제2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하며 오늘 말씀이 펼쳐지죠. 자, 우리 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 표현이 좀 난해합니다. 기브온의 조상. 요 말은 기브온 지역에 정착한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기브온에 정착한 조상. 여이엘은 이게 이제 사울의 선조죠. 선조. 이 사울의 선조인 여이엘은요. 저기를 보면 그 여이엘의 아내는 마아가, 그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아들 중에 36절 끝부분에 넬이 나옵니다. 넬. 그리고 이 넬이 39절에 보면 기스를 낳고요. 기스는 사울을 낳고 또 요나단, 말기수와 기타 아들들을 낳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의 족보는 기브온, 그 다음 넬, 그 다음에 기스, 그리고 사울. 그러니까 4대 후에 이 사울을 낳은 거죠.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기브아에 살았습니다. 기브아.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유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도망갔는데 이 레위 사람이 아내를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오다가 어디에 머물냐면 14절에 기브아에 머뭅니다. 이 기브아는 어디 땅이었냐면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죠.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는데 이 베냐민이 그때 이미 아주 타락해서 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집으로 와가지고 이 여인의 죽음의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20장 1절에 모든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바다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모여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칼을 빼들고 어떻게 하냐면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20장 13절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자.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21절 기브아에서 나와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브아는 원래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데 이때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이지러질 뻔합니다. 쓰러질 뻔해요. 자, 그렇게 비틀거렸던 이 베냐민 지파가 살던 기브아인데 여기서 한 4km에서 5km를 가면 어디가 있냐면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역대상으로 오시면 여기가 바로 기브온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지러진 후에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부터 기브온으로 이주를 해서 정착한 이 선조, 베냐민 지파의 선조가 누구냐? 여이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이엘이 기브온에 거주해서 살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마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아가. 이 마아가는 아람 지역입니다. 아람 지역.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그술 왕의 딸 마아가가 나오는데 이 그술 지역은 아람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이 여이엘은 이방 아람 영향을 받은 여인과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자, 이 기브온은 이제 희위족소,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뭡니까 나무 패고 장작 패고 원래 이 가나안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의 약조 이후로 살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이들 족속과 이 그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살았던 지역이 이전에 이 기브온 족속, 그러니까 시비 족속이죠. 여기와 이주해왔던 베냐민 족속들이 같이 함께 살았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왕이 돼서 결국은 이 중간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되고 어떻게 되고 이거를 다 축소하고 마지막 어디를 보여주냐면 1절부터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싸움 길보아 산에서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자, 사울의 죽음에 있어서 아주 이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죠. 자, 이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보면은 6절에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다 죽게 되죠. 다 죽게 되죠. 다 죽고 나서 다 죽었다는 건 뭐냐? 사울 왕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다 끝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날 길보아산에 죽은 시체를 처리하고 그 다음 이 병사들이 입었던 옷을 다 수거해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옷을 지금처럼 기계처럼 찍어내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옷을 이제 만드는 게 옷이 꽤 비쌌거든요. 그거 다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그 와중에 전장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죠. 그 아들의 시신들도 발견하고 8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사울의 옷을 벗기고 모든 이들에게 사울이 죽었다라는 걸 알리고 나서 이제 더 중요한 것 10절에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 두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전쟁하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 아들이 아주 행실이 나빴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빠의 허락도 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그냥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갑니다. 언약궤 가져가면 이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아주 이 마음에 상하셨죠. 어떻게 그 거룩한 언약궤를 함부로 가지고 나가냐. 하나님이 손을 떼셨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블레셋 백성들은 야 우리가 이겼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뒀죠. 근데 다곤 신전 안에 뒀는데 이 사무엘상 여러분 5장 4절을 가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

0: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니, 다곤 신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그냥 팍 쓰러져가지고 손목 댕댕댕 잘라나가고 목도 이 신상 목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다곤 신 앞에 지금 뭐가 달렸다는 겁니까? 사울의 머리가 달렸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승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엄청난 수치를 당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사울과 같이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야기는 곧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행했다? 사울의 행실을 본받아 따라갔다라는 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제 다시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이곳에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끝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가야죠. 잘 가다가 끝이 사울과 같으면 끝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 가운데 끌려갔던 백성 같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과정 가운데 결국 우리가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신실하게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 사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정리됩니다. 사울의 몰락과 실패는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다면 외부의 어떤 침략에도 끄떡 없을 거라고 믿으며 강력히 왕 세워주기를 주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실패이기도 하죠. 왕은 전쟁에서 백성들을 그러나 지켜내지 못했고요. 왕자들과 함께 덧없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위신마저 참 무참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는 지도자의 최후를 보는 일이 우리에게도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울을 거두시고 순종의 다윗을 이스라엘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보이시네요.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왕의 실패가 고스란히 공동체의 아픔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깨에 무거운 일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칠게요.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오늘도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으십시오. 샬롬.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돌아보고요.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강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오늘 내용은 해피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인생에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을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메시아의 계보 안에 세우셨지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당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는 그 아래 머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만, 이삭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던 것이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농사 경험도 많지 않았던 그가 백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그리고 그 백배의 결실은 당시의 평균 수확량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밖에는 볼수 없는 기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삭의 형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준 예배의 삶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에는 계속해서 우물이 터졌고, 풍성한 열매가 맺혔던 것이지요. 성경은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이 한 사람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영적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쓰임받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대 시절 말을 더듬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자신은 말을 더듬는데 내가 어떻게 간증을 할수 있겠느냐며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랍게도 말을 더듬는 장애가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지요. 이후 그는 하나님께

0: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붙드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믿노라.

시편 10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 방송은 먼저 찬양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덕분에 제가 움직이는 차 안에서 찬양을 좀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너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또 나눠주시는 내용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전파되고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순수 복음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신다는 게 같은 천국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전파 선교사라는 게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께 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전파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는 복과 은혜는 더 클 줄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꼭 전파 선교사로 이 순수 복음만 가는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바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는 겁니다. 순수 복음만 전하기 위해 극동방송은 어떠한 상업 광고도 받지 않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명을 전해봅시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원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지요.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다 늙어서야 깨닫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돈을 모아봤지만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돈을 모으느라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시간만 가버린 것을 알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스스로 족한 줄로 여기는 것,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해도 행복한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은 자족이었죠. 오늘은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서울 챔버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극동방송 근처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헐버트,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가장 끌었던 것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의 묘비였습니다. 거기에는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노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1907년 8월 29일 24살의 한국에 와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1908년 8월 15일 25살의 젊은 나이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과 같은 선교사가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서 밀알이 된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배우며 함께하게 하소서.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들의 필요를 보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테너 최승원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1: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야훼를 송축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송축시를 이어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원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가장 보편적인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은혜, 은사, 은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성경 기록된 원어를 조금 소개하면 첫 번째 은혜라는 말 가운데 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이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모든 사람이 땅이 폐기하고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자녀들의 아름다움으로 소위 말하는 미를 최고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노아는 의리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떻게 그런 깊은 죄악 속에 온 땅이 죄악으로 가냥한 세상 속에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반듯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 찬양단 가운데 헤세드라는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인자, 자비, 인애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favor라는 말입니다. 은약에 기반한 사랑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배반하고 반역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함께하시며 지켜주시는 결단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받은 것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돌비를 던짐으로 십계명의 돌비도 깨어지고 온통 박살이 났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다시금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말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죄인을 향해 참으시고 용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하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게 우리가 똑바르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23절 계속돼서 그 뒤에 보십시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감사시로 알려진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통치하며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선함이 나의 인자함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함.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요사의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예배보다 인애를 원해. 번제보다 예배보다 구약시대의 어떤 그 제사보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어떤 하나님요? 헤세드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인자하고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나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천천만만의 은금보화를 갖고 와서 수양과 암양으로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그분께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갖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무엇보다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헨, 은혜, 헤세드, 세 번째로 라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위시, 원하다, 바라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요.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바라고 계세요. 그럼 뭘 바라고 계신가? 뭘 바라고 계신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게 말이 이게 라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복 주는 거야. 너희를 기쁘게 해주는 거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야. 시편 5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까맣게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무사가 되셔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 노염이란 말이 노여움이에요. 그분의 노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우리는 사랑은 잠깐, 화는 길게. 하나님은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저녁에는 잠시 울음이 슬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새로운 희망의 아침, 기쁨의 아침, 환희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라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도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다음에 2절 연속해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이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라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 처음 들었어요. 영어로 good, 좋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타나냐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게 좋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선하심.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첫째 날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날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처음 아담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는데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의 기준에 일치하는 행위를 선하다고 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는 이 아름다움은 불순함이 없는 아름다움, 완벽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름다움과 선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 우리에게 그렇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원하질 않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하늘 만들어주세요, 별 만들어주세요, 달 만들어주세요, 그런 말 없습니다. 아담을 만들기 전에 온 우주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고 완벽하게 가장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완벽한 모습으로. 근데 그 완벽한 모습이 깨어진 것은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범죄가 이전에는 완벽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면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다윗의 시죠? 우리가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의 선함이야 나의 평생 동안에 주님의 그 선한 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기 나의 평생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토보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 흠 없는 온전한 것 완벽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자하심 그게 헤세드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토보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헨, 헤세드, 라존, 토보. 다섯 번째, 괴물. 함께 요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괴물. 괴물, 거의할 때 개, 괴물입니다. 괴물. 괴물. 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괴물입니다. 괴물. 하나님의 보상적인 선물,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리와드,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1등해서 무슨 기술이 좋아서 테크닉이 좋아 이게 아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받을 자격이 되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갖추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괴물이라는 겁니다. 괴물.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보시고 예쁘게 보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괴물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잠깐만요. 이 구절의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대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고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고 요담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산당을 훼파하지 않은 것 말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의 아들 요담 그의 아들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위로 3대 가운데서 3대조 증조 할아버지는 아주 좋은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요담은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가고 강력한 길을 갔었는데 후에 삐뚤어집니다. 바로 위에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우상을 극심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몰록 신을 갖다가 거기에 사람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가 아닌 사람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산당을 다 훼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얼마? 15년 동안. 15년 동안. 근데 15년 동안 연장시켜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15년 연장해 시켜주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를 좀 보여주세요. 뭔 표를 보여줄까? 우리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회시계 일형표라고 성경이 되는데 그게 회시계입니다. 회시계에 있는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는 거는 쉬우니까 거꾸로 해 그림자를 거꾸로 10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대로 들어줬어요. 그 이후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를 침공해 옵니다.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하나 쏘지 않았는데 밤새 기도하고 나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모두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생명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군사도 이겨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몰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택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은택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요?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결국은 그는 문둥병으로 떠나게 되고 그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역대왕 가운데 가장 긴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가장 전무후무한 악한 왕. 후대에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될 때마다 이야기해요. 그 조상 므낫세의 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가요. 악의 기준이 므낫세가 됩니다. 그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지 3년 되던 해에 태어났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렸던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게 그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편 103편의 기자였던 다윗이 11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요? 송축하고 하나님 제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좀 하세요.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한테 오늘은 무엇을 좀 구해볼까? 하나님 앞에 좀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시편 116편 다음에 나오는 117편 오늘 117편을 다 읽겠습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잠시 뒤에 우리 찬양할 거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게 여기서 나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얼마나 진실함이 대단한지 영원한 까닭에 그분께 그것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아이,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아이, 카리스마. 그런 이야기 쓰시죠? 아, 안 써요? 그 사람 참 카리스마가 넘쳐. 카리스마가 넘쳐. 아이, 그 배우 카리스마가 있어. 그 지도자 카리스마가 있어. 아, 그 사람은 왠지 좀 카리스마가 없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카리스마가 뭐예요? 아, 쓰시기는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쓰시고 지금 느끼는 뉘앙스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요. 이게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은사로 가장 많이 번역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달란트, 재능, 능력, 기술, 기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의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에 굉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신 은사, 카리스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성경구절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리스. 카리스. 이 카리스에서 영어 단어가 온 게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그레이스. 카리스, 그레이스. 비슷하죠? 우리가 그레이스를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이 맞아서 자격이 되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도 맞지 않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고대 헬라 사회에 있어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굉장한 매력으로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소통되었습니다. 이 매력과 아름다움, 전혀 아름다움이 내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나를 그냥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예쁘지 않은데 완벽한 예쁨으로 보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아기를 둔 엄마들은 아기에게 젖 먹일 때 아기가 무슨 감사해서 아기가 무슨 젖을 달라고 해서 고마움을 표현해서 아니면 빵긋빵긋 웃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한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뻐해요. 그죠? 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새끼들을 미워하십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애기라서. 그렇죠? 애기라서 그냥 특별히 엄마의 애기에 대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나 그 어머니의 사랑, 조건이 뭐 인사를 잘해서 아닙니다. 멋지고 근사해서 아닙니다. 금방 나온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가 뭐가 그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냥 사정없이 갔다 막.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에 깊이 빠진 연인들. 좋은 거 다 갖다 줘요. 그죠? 엄마, 아빠, 형제들이 달라는 거, 동생이 달라도 잘 안 주고, 오빠가 달라도 잘 안 주는데, 지혜 인생이면 그냥 갖다 막 갖다 줘요.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전과 경력이 있는 분들이죠. 참 신기해요. 야,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너 그 여자 왜 그렇게 좋아하냐? 몰라요. 아빠는 몰라서 그래요. 엄마는 몰라서 그래요. 그냥,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그냥. 그래서 뭔가 좋은 걸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보는 눈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정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떤 날 봤더니 어이 그놈이 딴 여자하고 어떻게 돼요?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딴 데 가서 전보로 댕기는 거 그게 하나님 배신하는 뭐 요새 타로 문화 같은 소리 아니에요.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르신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건도 없이 우리가 언제 우리 죄인이니까 독생자 보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좀 죽게 해주시고 저를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카리스요, 카리스마요, 괴물이요, 헤세드요, 헨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뭐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3절부터 들고 있습니다. 3절,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첫째, 용서하심.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운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운다. 이 말을 우리말로 그냥 쉽게 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0: 근데 이 좋은 것이란 말이, 이 좋은 것이란 말이요, 내가 기준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갖고 싶어서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아서 너에게 이게 좋은 것이야, 그게 좋은 거예요. 두 살 아이가 자기 엄마가 가지고 요리하는 칼을 보더니만 너무 좋아해서 칼 주세요, 칼 주세요. 네가 칼을 원하는 거 엄마가 얼른 주죠? 안 줘요? 왜 안 줘요? 사랑해서 안 주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달라고 해도 너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걸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이거, 이거 너한테 좋아. 이건 너 줄게. 그건 네가 원하지만 주면 안 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임자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 끝부분에 오면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그 다음에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그렇게 송축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복을 주시고,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항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예담교회 김형진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라섹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니 답답했고 이 또렷하게 보고 싶다는 마음에 수술을 결심했죠. 그런데 제 한 친구는 시력이 0.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안경도 쓰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유를 묻자 참 독특한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나는 세상을 흐리게 보고 싶어. 사람들의 잡티 같은 흠도 잘 안 보이고 어쩌면 네 얼굴도 더 멋있게 볼 수 있잖아. 세상은 조금 흐리게 보여도 괜찮아. 하나님만 선명히 보면 되니까. 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멈칫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더 똑똑히 보려 애쓰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람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눈이구나 하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보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을 만날 때 서로의 흠이 먼저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확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만남은 훨씬 따뜻해질 거예요. 세상은 조금 흐릿해도 주님만은 또렷하게 바라보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 얼굴이 조금 더 멋져 보이신다면 그건 좋은 시력이 아니라 은혜의 안경 덕분일 거예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세상을 오히려 흐릿하게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친구의 저 말이 저의 뇌리에 한동안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을 그저 뚜렷하고 밝게 선명하게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담기를 소망한다는 친구의 저 믿음의 고백이 참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시선을 닮아 타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추석 명절에도 너무 뚜렷하고 밝게만 바라보려고 치부를 드러내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기를 소망해요. 주님의 시선을 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해요. 자, 이어지는 순서 준비되셨죠? 신앙의 국민체조, 바로 이 샬롬 모닝 루틴 시간입니다. 자, 함께 힘차게 외쳐볼게요.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뭐라고요?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어떻게 외친다? 이렇게 외친다. 이야,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지금 완전 좋은 친구들, 우리 방송 가족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유튜브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문자로도 보내주고 계세요. 뒷자리 3289님 문자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보서PD님, 상은자매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합니까?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제가 힘을 드릴게요. 화이팅! 자, 우리 3289님 감사하고요. 우리 4540님께서도요. 좋은 아침입니다. 보서PD님. 복된 수요일 보내세요. 좋은 아침 기다렸답니다. 라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죠? 감사해요. 우리 2642님께서도요.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에 출석합니다. 찬양 디바 우리 상은자매님과 아교 멋진 우리 보서PD님의 하모니가 참 잘 어울리는 수요일. 그 남자 그 여자의 아침을 여는 찬양, 뜨거운 찬양 코너를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늘 이 시간 사모하면서 기다려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우리 2642님과 방송가족분들 덕분에 이 아침 힘이 납니다. 자, 우리 4540님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2642님 감사합니다. 자, 9918님 오늘의 오프닝 이렇게 받고 싶다고 또 오프닝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 피디님, 어제 제가 울산 극동방송을 위해 전파 선교사로 섬겼다고 했잖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어제 하루 엄청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답니다. 피디님께서도 혹시 홈커밍 데이 때 오시나요? 전 간다고 신청했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제가 갈 것 같아요. 우리 방송사 직원분들과 함께 저도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 가서 홈커밍 데이에 함께 할 예정인데 우리 4420님 아마 많은 인파가 함께 하겠지만 저 찾을 수 있다면 찾아주세요. 반갑게 포옹해드릴게요. 자, 유튜브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봉진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보서PD님, 상은자매님 보내주셨고요. TVNS1님께서요. 우와, 우리 보서PD님이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우리 TVNS1님이시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이제 저는 출근합니다.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들을게요. 상은자매님도 너무 반가워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고요. 19231님께서도요. 보서PD님 반가워요.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에는 홍서영 PD님 행복한 저녁, 보그마스형 공개방송 10월 아니면 11월에도 기대합니다. 그 서영 PD님이 지금 굉장히 뜨겁게 이 공개방송을 지난주에 준비하셔가지고 잠시 그 휴식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곧 공개방송을 한번 기획하고 열 예정인데 10월 말 또는 11월 초가 되지 않을까 제가 예상하고 있답니다.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 유튜브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친구 같은 수요일 코너 포항제일교회 찬양디바 우리 상은자매와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찬양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검색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더불어 이 포항 생명의 전화에서 생명을 사랑하며 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홍보 내용 잠시 듣고 우리 상은자매님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의 전화가 함께합니다. 위기의 당신 곁에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생명 존중, 사랑 실천, 자살 예방.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에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 포항 생명의 전화에서는 삶에 지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혼자가 아님을 말해주려 합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하는데요.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와 걸으면서 자살 위기자들에게 혼자가 아니며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철길숲 생명사랑 8km 밤길을 걸으며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도 함께하고 사랑의 불도 밝히며 생명의 가치를 함께 비추길 바랍니다.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의 전화와 함께했습니다.

0: 그 남자 그 여자의
1: 아는 찬양
0: 아는 찬양. 매주 수요일 아침은 찬양으로 열어야 합니다.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 귀한 걸음 하셨어요. 포항제일교회 찬양 아 디바 우리 이상은 자매님 오셨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0: 반가워요 자매님.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보라로 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1: 맞습니다.
0: 한주 근황 한번 들려주실까요?
1: 네, 저는 사실 네. 그 지난주 화요일에 오후부터 좀 목이 불편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0: 아이고.
1: 근데 그때 아, 안 되는데 내일 아침 보이는 라디오 생방인데 하면서 계속 좀 긴장을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다행히 지난주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까지 잘 마치고 네, 아주 잘 하고 다시 또 슬슬 목이 아프더니 아 결국 목요일날 감기가 제대로 찾아왔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대예배 때 그 제가 섬기고 있는 찬양대에서 또 솔로가 준비를 했어야 됐었는데
0: 예.
1: 컨디션 이슈로 네, 솔로를 하지 못했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감기로 일주일 내내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정말 우리 자매님 목소리 정말 깨꼬리 같은 은혜로운 목소리지만 여전히 그렇지만 이게
1: 감사합니다.
0: 요즘에 또 환절기잖아요. 지금.
1: 맞아요. 지금 그 독감, 코로나, 뭐 감기 다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다시. 그래서 네,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0: 맞습니다. 네. 이 환절기에 컨디션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저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오프닝도 하고 대본 이렇게 리딩도 하고 할 때 계속 잠기더라고요. 이게
1: 아, 목이. 그쵸.
0: 목이 참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1: 그래서 날씨가 우리는, 지금 아침 저녁으로 네. 많이 좀 기온이 내려간 것 같아요.
0: 맞아요. 부쩍이나 좀 선선해지다가 가끔은 좀 쌀쌀하다는 느낌도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듯 드는데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이 일교차 큰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자매님, 제가 네. 이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 한 명이 있거든요.
1: 네.
0: 최근에 담소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자신은 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세상을 흐릿하게 보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유익하다

0: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금 흐릿해도 네. 타인의 부족함은 이 잘 보이지 않고 네. 감싸주고 싶다고 되게 큰 감동을 주는 순간이었는데
1: 네 그러네요.
0: 자매님 중요한 것은요 이 밝고 명료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닮아서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겠죠?
1: 맞습니다. 사랑으로 바라보고 또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말을 하면 정말 사랑 가득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할렐루야입니다. 네. 이 뭔가 캐치프레이즈 같은데요? 공익광고 하세요.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말을 하자.
1: 맞습니다. 예. 생명사랑 캠페인처럼 사랑 나눔 캠페인 같은.
0: 사랑 나눔 캠페인 같은. 정말 좋습니다. 오늘 그 남자 그 여자의 여는 차냐 아침을 네. 여는 차냐 오늘은 살짝 이런 사랑 캠페인으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우리 시절이 2667님 문자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샬롬 맞네요. 정인수 PD님의 저자와의 만남 홍서영 PD님의 오늘도 행복한 저녁 복음 왔어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했으니 다음은 보서 PD님 차례네요. 속히 방송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제가 다음 타자 예, 타석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또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파이팅입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2642님께서도요 오늘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유튜브 아이디 19231님 아멘 이렇게 함께해 주고 계세요. 좋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으로 오늘 은혜로 이 아침 함께 열어보시죠. 포항제일교회 이상은 자매와 함께하는 아는 찬양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니 유튜브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하고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1: 들어오세요.
0: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1: 함께해요.
0: 그럼 지금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 보리떡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뒷자리 2312님 문자로요. 이야 정말 좋은 아침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아침 되고 있어요. 더 좋은 아침이 되고 싶다. 유튜브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하고
1: 좋아요.
0: 들어오시면 너무 좋아요. 더 좋은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매님 네. 추수의 계절이라 할 수 있는 가을 요즘에 네. 보내고 있는데요. 네. 이 높고 푸른 하늘과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요. 참 우리의 영혼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1: 네.
0: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 큰데 오늘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올리는 찬양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곡은요.
0: 네.
1: 제가 원래는 첫 곡을 늘 찬송가를 소개해드리잖아요.
0: 그렇죠.
1: 네, 오늘은 찬송가 같은 찬양 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야,
1: 찬송가 같은 찬양.
0: 네.
1: 네, 그래서 다들 들으시면

0: 이거 찬송가 아니었어? 하는 그런 곡이거든요.
1: 그러신 분들이 왠지 계실 것 같아요.
0: 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곡입니다.
1: 아, 찬송가 아니었군요.
0: 네, 찬송가 하신 줄 알았죠. 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 같은 찬양을 첫 곡으로 한번 소개를 준비해봤는데요.
1: 좋습니다.
0: 네, 이 찬양은 스웨덴의 작사가 어거스트 스톰이 시를 쓰고 이 시에 요하네스 알프레드 트만이 작곡한 멜로디를 붙여서 탄생한 곡입니다.
1: 네.
0: 네, 스웨덴의 찬송가이자 구세군 장교였던 어거스트 루드비히 스톰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노래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신체적 장애를 극복한 신앙입니다.
1: 예.
0: 네, 어떤 부분이냐면요. 어거스트 스톰이 37세가 되던 해 그 1899년에 심각한 등 부상, 척추 질환을 네, 이렇게 입게 됩니다. 근데 그 남은 평생인 그 15년 동안 하반신 마비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는데 이 장애를 입은 후에도 휠체어에 의지해서 구세군의 재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육체적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고통보다 크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1: 네,
0: 네, 정말 놀랍죠?
1: 예,
0: 진짜
1: 맞아요.
0: 저도 참 놀랍고도 정말 고결한 신앙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곡의 작곡가는 또 요하네스 알프레드 홀트만이라는 분이고 이 분은 스웨덴의 목사, 복음 전도자,
1: 네.
0: 가수, 음악가,
1: 우와.
0: 또 음악 교수,
1: 우와.
0: 심지어 출판업자.
1: 까지
0: 네, 다 하신 이런 분인데요. 이분은 햇빛 같은 찬양가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1: 네.
0: 네, 이게 이 별명에 걸맞게 따뜻한 성격으로 진짜 그 평생 기쁨과 감사를 노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그 휴대용 오르간을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1: 네.
0: 그 휴대용 오르간을 꺼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밝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제 그 찬양을 들으니까 별명을 선샤인 싱어 이렇게 붙여 주었거든요, 사람들이.
1: 햇살같이 따뜻하다.
0: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그런 애칭을 갖고 있는 작곡가인데요. 한국에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부른 가장 대표적인 또 유명 CCM 가수는 박종호님이시거든요.
1: 네.
0: 네, 바리톤으로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1: 그쵸.
0: 네, 박종호님은 과거에 간경화와 간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적이 있으셔요. 네, 근데 그때 딸의 간 이식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무대에 다시 서셨는데 이 곡을 부르셨다고 해요.
1: 네.
0: 그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되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상상을 감히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 찬송가 대신 찬송가 같은 찬양 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곡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이 찬양 먼저 한번 듣고 오면 좋겠습니다.
1: 정말 좋습니다.
0: 네.
1: 우리 자매님께서요 정말 귀한 또 찬양곡을 소개해주셨는데요.
0: 네.
1: 찬양곡의 스토리를 딱 들으니까 이 고난과 고통마저 감사와 은혜로 역전시켜 주시는 또 주님의
0: 맞습니다.
1: 은혜가
0: 맞습니다.
1: 또 이렇게 뭔가 느껴집니다.
0: 네.
1: 그런 은혜 이 찬양 안에 잘 담겨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1: 우리 방송하신 분들께서도 그런 보물 같은 찬양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음원으로 듣고 오실게요.

0: 아멘. 아,
1: 아멘.
0: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고요.
1: 네.
0: 아, 자매님께서 왜 찬송가 같은 찬양이라고 말씀하신지, 찬송가, 찬송 이런
1: 네,
0: 느낌이 계속
1: 많은 분들이
0: 드는데.
1: 찬송가로 알고 계세요.
0: 맞아요.
1: 네.
0: 근데 은혜는 찬송가와 찬양 구분 없이 참 은혜가
1: 아,
0: 가득했다
1: 그럼요. 맞습니다.
0: 라고 또 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1: 네.
0: 들고. 아니, 자매님, 저희가 오해를 했어요.
1: 네.
0: 아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는 시청자분이 30명이 넘어 계시는데, 왜 댓글이 안 올라오지? 이거 무엇일까? 저 계속 고민했거든요.
1: 우리 다들 바쁘신가
0: 엄청
1: 보다.
0: 바쁘신가 보다. 역시 수요일 장난 아니다 싶었는데, 새로 고침 한번 누르니까,
1: 와, 그랬더니.
0: 유튜브 댓글이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역시.
0: 예,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1: 역시, 역시.
0: 예, 우리 아이디 19231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장경화님께서요.
1: 네.
0: 아멘.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1: 아멘.
0: 어플로 듣다가 또 보라까지 들어왔습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1: 환영해요.
0: 너무 잘 오셨어요.
1: 네.
0: 우리 이봉진님께서도요. 보서PD님, 힘찬 방송 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라 하신다고 해서 기다려서요라고도
1: 와.
0: 보내주셨고요. 우리 외선무님께서도요. 이번 주도 예쁜 두분볼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1: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장경화님도 그렇고 19231님 그렇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뜨겁게 박수 쳐주고 계세요.
1: 네.
0: 박종화님께서도요. 보이는
1: 와.
0: 라디오 얼마나 기다렸게용. 감사
1: 와.
0: 감사해용.
1: 이모티콘까지
0: 이모티콘 지금
1: 빵빵빵빵.
0: 덤서 엄지척을 4개나
1: 너무
0: 보내주셨습니다.
1: 좋아요.
0: 할렐루야, 정말
1: 네.
0: 좋아요. 우리 김진영님께서도요. 할렐루야, 아멘.
1: 아멘.
0: 아이고, PD님 처음 뵈어요. 어머, 넘넘
1: 와.
0: 멋지시다. 아, 출근 늦었어요.
1: 미남을 보시다가 출근을
0: 진짜
1: 늦으신.
0: 우리 김진영님께서 보이는 눈이 복되십니다. 저희 친구 같아요. 살짝 흐릿하게 보셨나 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저희 영혼은 또렷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1: 네.
0: 자, 우리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1: 네.
0: 유순옥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아, 우리
1: 출근입니다.
0: 이봉진님께서요. 우리
1: 네.
0: 자매님 머리 다듬으셨는데 너무 예뻐요라고 보내주셨어요.
1: 와, 정말 눈썰미가 좋으시다.
0: 맞아요.
1: 진짜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이렇게
0: 이게 또
1: 알아봐주시니.
0: 헤드셋까지 끼고 있어서 이렇게
1: 맞아요.
0: 쉽게 이렇게 구분을 못할 수도
1: 진짜
0: 있는데,
1: 맞아요. 맞습니다.
0: 자매님께서 안 그래도 너무 예쁘게 또 머리 다듬고
1: 이야,
0: 오셨더라고요.
1: 너무 대단하시다. 맞아요. 제가 머리카락을 거의 25cm, 30cm 가까이 잘랐어요.
0: 또 스토리가 있죠.
1: 네, 그 머리카락을 제가 그 소아암 어린이 그 환우들 위해서
0: 네.
1: 그 머리카락 기부를 하거든요. 그, 가발을 만드는 곳에 쓰이는데 머리카락이.
0: 네.
1: 네, 그런 뭐 규정들이 있어요. 몇 센치 이상이고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제가 올해로 네 번째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0: 정말 귀한
1: 네.
0: 우리 또 자매님의 이렇게 사역이고요. 우리 자매님의 머릿결 정말 유명하죠. 크게 머리를 또 이렇게 다듬으셔서 또 이렇게 기부까지 하셨는데, 근데 이 스타일이 너무
1: 네,
0: 좋으십니다.
1: 올해는 좀
0: 찰떡이세요.
1: 더 감사합니다. 좀더 의미가 있었던 게
0: 예.
1: 제가 후원하는 후원 아동이 있는데 그 아동과 주기적 만남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런 스토리들 들려주니까
0: 네.
1: 본인도 기부를 같이 하고

0: 하고 싶다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1년을 목표로 두고 쭉 길러서 이번에 그 후원 아동과 함께 기부를 같이 했습니다.
1: 함께 했군요.
0: 네, 같이 머리카락 자르러 가서 영상도 찍고 하면서 너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1: 함께 또 주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자매님과 너무 귀합니다. 우리 김경진님께서도요, 보서PD님, 상은자매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니 너무 감사해요.
0: 저희도 감사해요.
1: 하트 세 개, 저희 너무 감사해요. 최춘성님께서도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요, 포항극동방송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3631님, 보이는 라디오지만 우리 시선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은혜를 향합니다. 와, 야, 찬양 들으며 진짜. 오늘도 감사 충전 완료. 환절기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보서PD님, 상은자매님 목소리도 영혼도 늘 건강하세요. 와,
0: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이럴 때 감동이에요. 쓰는 말이죠. 그 말문이 막힐 때 입틀막이라고.
1: 입틀막.
0: 이렇게.
1: 제 입틀막. 저도 지금 틀어 막았습니다.
0: 말이 안 나요.
1: 예, 말이 와, 안 나요. 와,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0: 입틀막.
1: 입틀막. 우리 3632님 저희의 입을 은혜로 감사로 막아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어쩜 아, 네. 이렇게 은혜와 센스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네. 문자까지 보내주시다니요.
0: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매님 네. 이어지고 있는데
0: 맞습니다.
1: 이 감사의 고백 저희가 또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0: 네.
1: 또 퀴즈 준비해 주셨다고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예, 오늘의 퀴즈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퀴즈를 준비할 때 늘 이렇게 좀 재미있게 네.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수준이 뛰어나시다 보니
1: 그렇죠.
0: 너무 쉽게 맞추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예. 재미보다는 조금 좀 더 심도 있게
1: 오.
0: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네,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맞힐 수 있는
1: 근데 분명히 맞힐 수 있습니다.
0: 아, 진짜 분명히 그러실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집중하시면 맞힐 수
0: 네,
1: 있어요.
0: 정말 한 끗 차이로 제가 그 야. 오답과 정답을 준비했거든요.
1: 아,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퀴즈 한번 예. 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오늘의 퀴즈는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아, 제목 맞춰주시면 네, 돼요.
0: 네, 잘 들어주세요.
1: 복이 있습니까?
0: 네, 당연하죠.
1: 복이 1번.
0: 1번, 날 구원하신 것 감사. 근데 말이 되죠. 날 구원하신
1: 돼요.
0: 것 감사.
1: 벌써
0: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1: 되는 것 같은데. 복이 자, 1번, 날 구원하신 것 감사.
0: 맞아요.
1: 복이 2번.
0: 2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 주 감사. 아, 찌릿찌릿하게 와버렸습니다. 야, 보기 2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0: 아,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나죠, 진짜. 그 의미가.
1: 그렇습니다. 네. 정말 자매님 말씀처럼 한 끗 차이지만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0: 거죠. 맞습니다.
1: 와, 보기 1번. 날 구원하신 것 감사. 보기 2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0: 아, 맞습니다.
1: 느낌 오죠? 아, 뭔가 한 끗 차이지만 집중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이 퀴즈도 이미 은혜가 너무 되고요.
0: 좋습니다.
1: 자, 오늘은 찬양, 나눠주신 이 찬양의 제목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0: 네.
1: 보기 1번, 날 구원하신 것 감사. 보기 2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0: 맞아요. 또 이게 우리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힌트를 후하게 그렇지. 준비했잖아요.
1: 또 준비했죠.
0: 라이브 찬양에서
1: 맞습니다.
0: 시작하는 첫 소절이 바로 정답.
1: 아, 시작하자마자 네. 바로 정답이 힌트가
0: 첫
1: 있습니다.
0: 첫 소절을 잘 들으시면 정답이 네. 나올 겁니다, 여러분.
1: 자, 바로 이어서요. 저희가 라이브 찬양으로 이 찬양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첫 소절에 힌트가 담뿍 담겨 있으니까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라이브 찬양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벌써 막 정답이 들어오고 있어요.
1: 네, 막 들어오고 있어요.
0: 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자, 힌트 바로 드리기 위해 저희가 라이브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한번 달려볼까요, 자매님?
0: 네.
1: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함께 찬양 올리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아, 부르면서도 은혜가 되네요. 가사가 진짜
0: 정말
1: 엄청난 가사입니다.
0: 찬양의 은혜가 이 가사가 주는 이 감동이
1: 그럴 줄
0: 정말 커요. 진짜 막 아멘 아멘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1: 알았어. 아멘.
0: 이봉진님 감동 택배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거의 새벽 배송, 아침 배송 지금 받으셨습니다. 감동 택배 정말 좋은데요. 우리 김일창님께서도요.
1: 네.
0: 2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지요.
1: 아, 정답
0: 평소에
1: 같은, 네, 이런 번호를 막 보내주고 계세요.
0: 그렇죠. 센스 있게 보내주셨어요.
1: 네.
0: 평소에 외롭고 쓸쓸할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랍니다라고요. 또 주님 주신 그 찬양의 은혜를 이 찬양으로 받으시는 우리 김일창님 귀합니다.
1: 네.
0: 우리 김경찬님께서도요, 아멘 보내주셨고요. 이은영님, 날 구원하신 것 감사. 하트 두 개. 냐옹씨.
1: 냐, 옹씨.
0: 저 요런 느낌일까요? 날 구원하신 주
1: 하트 세
0: 감사라고
1: 개.
0: 하트 세개
1: 네.
0: 보내주셨습니다. 오철진님께서도요, 감사 감사 보내주셨고요.
1: 네.
0: 문자로도요, 우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찬양 선곡도 감사가 넘쳐나네요. 감사합니다.
1: 네.
0: 그나저나 피디님, 상은자님과 함께여서 그런지 하모니 맞춰주는 실력 많이 느셨어요. 두분 하모니 정말 좋아요. 수요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1: 오랜만에 수요팅
0: 네, 오랜만에
1: 듣습니다.
0: 수요팅. 제가 우리 자매님과 함께하다 보면요, 이게
1: 아, 너무
0: 조금씩
1: 재밌다.
0: 날로날로 제가 뭔가 영이 소생하는 것처럼 저희 찬양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게 아닌가,
1: 아,
0: 제가 이런
1: 진짜.
0: 생각을 해봅니다.
1: 너무 재밌어요.
0: 정말 또 복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1: 네.
0: 5987님께서도 보이는 라디오 보라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3631님, 주님의 은혜 감사 찬양 같이 올리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1: 네.
0: 자매님 저희가 나누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1: 엄청
0: 네,
1: 나가죠.
0: 지금
1: 진짜
0: 많은 분들이
1: 오늘.
0: 또 나눠주셔서 다 함께
1: 맞아요.
0: 나누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말
1: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은혜가 배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의 두 번째 찬양 한번 바로 한번 이어서 나눠주실까요?
1: 네, 진짜 오늘 웬만하면 제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면 두 번째 곡까지 라이브를 항상
0: 그렇죠.
1: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오늘은 혹시나 기침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두 번째 곡은 제가 라이브는 아니지만 음원을 준비를 했지만요.
0: 네.
1: 라이브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보내질 수 있도록 그런 곡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0: 할렐루야.
1: 추천곡. 네, 저의 추천곡. 감사, 우리가 감사하면 뭔가 뭐에 대한 감사. 뭔가
0: 그렇죠.
1: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추천드릴 곡은요. 아, 맞다라는 곡이거든요.
0: 아, 곡
1: 제목이 아,
0: 제목이
1: 맞다예요.
0: 아, 맞다.
1: 네.
0: 요런 느낌.
1: 정말 일상을 그냥 살고 있다가 은혜를 기억하기도 하고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살고 있다가 아, 맞다. 하나님이 날참 사랑하시지. 아, 사랑하시네. 이렇게 깨닫는 그런 곡인데요.
0: 네.
1: 그 가사 하나하나에서 진짜 또 엄청난 깊은 은혜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음원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0: 두 번째,
1: 아, 정말 좋네요.
0: 네, 저의 추천 찬양은 아 맞다입니다.
1: 아 맞다.
0: 네.
1: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아침, 수요일 아침. 아, 이렇게 한 주 이렇게 가다 보면 아, 이 은혜가 잊혀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할 때 아 맞네. 주님의 은혜 덕분에
0: 네.
1: 나 수요일까지도 이렇게 왔고 이번 한 주도 계속 나아갈 수 있구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아 맞다 외치면서 주님께 감사 올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0: 네.
1: 아 맞다 찬양곡 듣고 오실게요.

0: 자매님,
1: 네.
0: 아 맞다. 이 찬양곡이
1: 네.
0: 은혜가 참 크고요.
1: 그쵸.
0: 되게 잔잔하면서도 울림이 깊었습니다. 우리
1: 맞아요.
0: 자매님 좀 어떠셨어요?
1: 저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세월에 묻혀서 이렇게 그냥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아, 맞다. 하나님 날참 사랑하시네. 이렇게 오는 또 감사도 진짜 감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0: 그렇죠.
1: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0: 맞습니다. 아 맞다. 찬양곡의 은혜가 참 컸고요.
1: 네.
0: 자, 자매님 오늘의 피날레 찬양,
1: 네.
0: 마지막 찬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세 번째로 나눠드릴 찬양은요, 제목부터 저희가 대놓고
0: 네.
1: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0: 네, 바로
1: Thank you,
0: Thank you,
1: Lord라는 네,
0: Lord.
1: 곡인데요. 이런 마커스의 곡입니다. 후렴구부터 중독성 있게 이렇게 나가다가 나오는 Thank you, Lord! Thank you,
0: 오,
1: Lord! 하는 그
0: 와.
1: 부분이 너무 이렇게 진짜 아주 감사의 고백과 동시에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수요일 이렇게 아침에 맞게 우리가 또 마지막 찬양이니까 즐겁고 힘차게 Thank you, Lord를
0: Thank you, Lord.
1: 추천합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수요일 아침은 또 즐겁고 힘차게 나아가야 돼요.
1: 네.
0: Thank you, Lord. 주님께 감사의 영광, 이 찬양의 은혜, 감사로 올리기를 바라면서요.
1: 네.
0: Thank you, Lord.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의 퀴즈가 있었어요.
1: 네.
0: 자, 아까 첫 번째로 나눴던 찬양, 찬송과 같은 찬양의 곡 제목을 맞춰주시는 것이었는데요.
1: 네.
0: 보기 1번이 날 구원하신 것 감사였고,
1: 맞아요.
0: 보기 2번이 날 구원하신
1: 주 감사.
0: 주 감사였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1: 네.
0: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뒷자리 4420님께서요, 우리 자매님께 힘찬 하이파이브 외쳐주셨는데, 아까 우리 했었죠?
1: 네.
0: 한번더 해볼까요?
1: 멀리
0: 하나,
1: 있지 마.
0: 둘, 셋, 멀리 치면
1: 와!
0: 하이파이브!
1: 소리를
0: 좋아요.
1: 전달해드릴게요,
0: 네, 전달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의 하이파이브 하면서
1: 이렇게.
0: 이
1: 네.

0: 어, 자매님 땡큐 롤.
1: 너무 좋죠.
0: 땡큐 롤. 어, 정말 좋아요. 어, 막 이렇게 힘차고요. 땡큐 롤. 네. 저도 모르게 박수 치게 되고요.
1: 맞습니다.
0: 정말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네. 그런 복된 찬양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1: 네.
0: 땡큐 롤.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한번 물들여봤는데요.
1: 네.
0: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 문자도 이렇게 문자로도 보내주고 계세요.
1: 네.
0: 뒤질이 3631님 정답 2번 아닐까요? 라이브 찬양도 감사, 구원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 같이 찬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뒤자리 우리 9416님께서 센스있게
1: 네.
0: 아 맞다 선물 준다고 했지 정답 보내야지 이번 선물 주시면요 오늘 하루도 아 땡큐 롤.
1: 와, 와 엄청나다.
0: 대단하셨네요.
1: 진짜 이거는 방송을 정독하시고 정말 진짜 분이에요. 경청하셨다는 증거예요. 오늘 진짜 정답도 진짜. 보내주시고 1번에 네. 2번 곡 제목도 보내주시고 그렇죠. 3번 곡 제목도 보내주셨네요.
0: 야, 그러면서 센스 있게 네. 뭔가 딱 흐름을 맞춰서
1: 맞아요.
0: 문자로 또 이렇게 보내주신 946님까지 자 오늘의 정답 한번 퀴즈 정답 한번 발표해볼까요?
1: 네.
0: 자 준비하시고 두구두구두구 액션!
1: 정답은?
0: 정답은?
1: 2번입니다.
0: 2번.
1: 날 구원하신 주 감사.
0: 우리 자매님 덕분에 이 샬 조화가 고품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실로폰을 친다는 건
1: 오늘도 준비를 했죠.
0: 예, 제가 감히 제 삶에서 한 번도 예상치도 못한 적이었는데 어, 우리 자매님 덕분에 실로폰의 이 리듬이 이 음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가 돼요.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려야겠죠.
1: 네.
0: 우리 자매님이 한 분 먼저 읽어주실까요?
1: 네. 퀴즈 정답은 2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수요일 보내세요. 보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또 보라를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0: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저희도 감사합니다. 제가 빠르게 한 세 분을 추첨해봤는데요.
1: 네.
0: 4641님과
1: 네.
0: 3777님
1: 네.
0: 1080님까지 우리 세 분 축하드리고요.
1: 네.
0: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주세요.
1: 네.
0: 우리 장경아님께서요. 자매님 밝으셔서 참 좋아요. 라고 화이팅 넘쳐서
1: 감사합니다.
0: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자매님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1: 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0: 그렇죠.
1: 오늘 또 훅 흘러갔네요.
0: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1: 네. 오늘도 여전히 보이는 라디오를 여러분과 함께라서 너무 좋았고요. 응원해주신 여러분 덕에 제가 또 힘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힘을 받고 아. 가는...

0: 그런 또 오늘 수요일인 것 같고요. 진짜 너무 항상 무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네, 항상 저희가 더불어서 힘을 얻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며 은혜 나눠주신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0: 네.
1: 자매님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사랑해요 여러분.
1: 와, 정말 좋습니다.
0: 갑자기 훅 들어가기. 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가족분들과 정말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 다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 네, 우리와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시 만나요.
0: 네.
1: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코너 그 남자 그 여자의 아침을 여는 찬양의 포항제일교회 이상은 자매님이셨습니다. 다음 주엔 14시간 추석특집 전국 생방송이 이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라 저희는 한 주 쉬고 9월 마지막 날 수요일 날 뵐게요.
0: 네.
1: 자매님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사랑해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사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2장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위한 명령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을 위한 명령은 첫째, 시체를 밤새 두지 않는 것입니다.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어서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을 죄 범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체조차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죽은 사람을 밤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속에서 계속 매달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달아놓은 수많은 죄인을 그날의 말씀으로 묻어야 합니다.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고하지요. 내가 매달아놓은 것을 매장하지 않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나를 위해 주신 거룩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죽을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디 쉽나요? 당장 나와 관련이 없어도 유명한 범죄자의 출소 소식에 왜 나왔냐? 벌써 내보내면 어쩌냐? 하며 이를 가는 게 우리잖아요. 정말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아직 매달린 수많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는 물론 내가 용서하지 못해 매달고 있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까지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마음속에서 장사 지내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까지 예수님이 이미 지셨음을 믿습니까? 거룩을 위한 명령은 둘째,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해요. 3절에서도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라 하지요. 4절에서는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막말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소나 양을 발견하면 굳이 돈 드리고 시간 들여가며 보살필 이유가 없잖아요. 아예 못 본 채 하든지 몰래 잡아먹어 버리든지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일단은 내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남의 가축도 이렇게 돌보라는데 하물며 길 잃은 내 형제와 이웃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더 수고하고 더 정성을 기울여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길 잃은 내 형제와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이렇게 구체적인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곁에 지체가 소를 잃든 길을 잃든 매사에 못 본 채 하진 않습니까? 나 하나 사는 것도 너무 바쁘고 내 코가 석자인데 이웃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며 무관심하지요. 이런 우리를 향해 4절에서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형제를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한 명령입니다. 내가 그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돌려주는 것 같은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돌려받게 됩니다. 왜죠?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을 위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자식을 돌보면 내 자식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구원을 위해 내 시간을 쓰면 하나님이 내 시간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는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있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내 곁에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있진 않나요? 정말 저 사람만큼은 돕고 싶지 않다 하는 그는 누구인가요? 상사의 갑작스런 장례를 치르며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고 이제는 말씀으로 마음에 술을 달기를 다짐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지난 겨울 건강하셨던 회장님이 갑자기 폐에 물이 차 병원에 입원하신 뒤 두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평소 너무나 건강하셨기에 준비 없이 맞이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제게 큰 충격이었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서로 가까이에서 모시며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갑작스러운 빈자리가 잘 실감이 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입원하신 동안 가족보다 병원에 더 오래 상주했기에 장례를 치르고 상속을 준비하는 동안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생색이 무섭게 올라오고 돌아가신 분을 향한 연민만 남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세 번 나와요. 또 돌보아주고 돌려주라고도 하세요.
몸은 고되고 마음은 생색이 났어도 입원하신 동안 매일 곁을 지켰기에 회장님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받으시도록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떠올라요. 세상 성공에 늘 목이 말라 있고 돈을 사모하는 저의 허술한 마음에 이번 사건을 통해 믿음 없는 세상 성공

0: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8절처럼 믿음의 튼튼한 난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상속 과정의 불만과 이해타산만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부럽고 한편으로는 정죄돼요. 그러나 성공을 위해 입맛에 맞춰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매일 큐티 말씀으로 12절처럼 제 마음에 술을 달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을 위해 섬기는 구별된 자가 되기를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출근하면 오늘도 모든 순간 지혜 주시길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죄와 판단이 올라올 때 심호흡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입니다. 5절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정체성을 함부로 뒤섞지 말라는 것이죠. 동성애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6절에서는 어미와 새끼를 비유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죠. 9절부터 12절에는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여러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옷, 네 귀에 술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반복해서 구별이라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지는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구별해 부르시고 거룩을 명하십니다. 거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내 귀에 단, 옷, 술과 같은 표식, 즉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더욱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직도 땅에 묻지 못하고 매달아 놓은 채 정죄하는 미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너 때문이야를 외치는 저희입니다.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때문이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힘든 그 한 사람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흘려보낼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길 원합니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해하는 모든 악법이 폐하여지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47차 포항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대도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기독교 비교라는 주제로 정종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펼쳐집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384-555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체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체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1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0: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에서 1인 100명 어린이전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전도협회 파송선교사 임대이빗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함께 하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866-66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 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교회 박동한 목사님께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를 넘어 성숙의 신앙으로 아홉 번째 미루는 신앙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광야를 넘어 성숙의 신앙으로 아홉 번째 미루는 신앙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입사 면접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침에 알람을 맞춰놨죠. 그런데 알람이 울렸지만 5분만 더 하면서 미루기 버튼을 거듭 눌렀고 결국에는 면접에 늦고 말았습니다. 미루기 버튼은 시간을 멈추는 버튼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는 버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미루기 버튼이 있습니다. 기도와 순종을 나중으로 미루면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고 죽음은 그 기회를 영원히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pres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현재와 선물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기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미루는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첫째로 언젠가 하면 된다 하는 오해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겠다, 은퇴하면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로 감동이 와야 순종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확신이 생겨야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미루거든요. 셋째로 결정을 미루어도 괜찮다고 오해합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내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미루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믿음의 응답을 미루게 하는 오해입니다.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설교가 절정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28장에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9장에서는 모압 땅에서 언약 갱신을 하셨어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두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은 그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모세는 먼 훗날 이것을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일

결정하면 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백성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길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9절에는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두 길은 같은 곳으로 향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에요. 방향도 다르고 끝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두 길이 너희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 방향 없이 그저 흘러가는 삶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하는 삶이 우리 신앙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생명을 택하라고 촉구하고 계세요. 이것은 너의 그 선택으로 구원을 만들어 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옳은 일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손과 발로 응답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 이 생명을 선택해야 너와 내 자손이 살리라,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로 본문이 말하는 생명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20절은 그는 내 생명이시니라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조건 얻는 성공과 풍요가 아닙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심을 알고 지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아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도도 나중에, 순종도 나중에, 전도도 나중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미룬 그 믿음의 응답은 내일도 미뤄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응답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미루는 신앙을 극복하고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오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사랑을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미루는 신앙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손과 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시간도 쏟고 물질도 쏟고 마음을 쏟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과 안위를 사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은 좀 여유가 생긴 뒤로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막연한 내일의 감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도라면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힘으로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자라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늘이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은 지금 손과 발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로 표현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나의 손과 발로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 기독공보에 소개된 한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해에 목회자의 권면을 받고 70살의 나이에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되셨대요. 이분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 되었어요. 필사를 시작한 후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좋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밤근무를 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한자 한자 써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15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성경 전체를 필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적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신다면서 말씀을 쓰는 시간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만나는 기쁨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사랑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일 내가 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70살에 시작한 그 성경 필사가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15년의 걸음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나중에 여유가 생긴 다음에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받았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에 오늘 응답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에 응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을 미루지 마시고 천국 본향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종을 미루지 말고 오늘 말씀에 순종합시다. 미루는 신앙을 극복하려면 듣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0절은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청종은 단순히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청종, 듣고 따라가는 걸 말하거든요.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알죠.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내일로 자꾸만 미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 압니다. 아는데 내일,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사과해야 할 일도 나중에, 고쳐야 할 습관도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막연한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순종을 우리 힘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셨거든요. 그 순종은 우리의 순종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자신을 증명해내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믿음의 응답이, 그것이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완벽한 내일 기대하지 마세요. 완벽한 내일은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이 오늘 믿음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이 있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킴볼의 반에 무디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무디는 성경도 잘 찾지를 못했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못 다니고 구두가게에서 수선으로 일하고 있는 점원이었어요. 교사였던 킴볼은 어느 날 이런 감동이 왔어요.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강한 마음을 느꼈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어요. 직장까지 찾아가면 주인이 부담스러워하겠죠. 무디도 분명히 싫어할 것 같았어요. 그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킴볼은 오늘 해야 할 그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구두가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마침 창고에서 일하고 있던 그 무디를 만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날 무디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님께 자기의 전 인생을 드렸다고 합니다. 킴볼은 그 순종의 결과를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순종을 미루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을 통해 무디가 변화되었고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과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내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던 일이 있다면 오늘 순종합시다. 순종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 본향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미루는 신앙을 극복하려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니라.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분께 삶의 가장 깊은 근거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힘이 되는 걸 찾죠. 어려움이 오면 돈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찾아다니고 나의 경험을 먼저 붙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머리로는 아는데 세상 방법 다 써본 뒤로 미루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본문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붙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그때 우리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캄캄한 밤 같아도 오늘 생명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내 삶을 던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 생명이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빠라는 KBS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제작되었는데 2017년에 방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홍보 방송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관찰한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이관희라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는 37살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어머니가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아내마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자신도 항암 치료를 받는 어려운 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이 끝난 뒤에 하나님을 찾겠다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려고 애썼어요. 촬영하던 감독이,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왜 더 살아야 합니까?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렀기에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주님을 찾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0: 나를 알 수 없는 오늘 생명이신 내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을 던지고 맡기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생명이신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을 걸어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미루기 버튼은 그만 누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일의 거창한 결심보다도 오늘 하나님께 손과 발로 응답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 미루지 말고 내일 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을 미루지 말고 오늘 나의 손을 들이고 발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순종을 미루지 맙시다. 내일의 순종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듭시다. 여러분 모두 미루는 신앙을 극복하고 오늘 하나님께 응답함으로써 천국 본향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코리 태풍의 말을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